조찬미, 이윤화, 오은, 김지훈, 조주영 여러 사역자가 함께 부른 세상이 밝아지도록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목요일에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샬롬 CCM 2부가 열렸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해주로님께서 춘천으로 동생 만나러 혼자 ITX 타고 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동생의 다친 마음이 잘 열리기를 기도해요. 라고 남기셨고요. 일단 마음이 열리려면 또 예, 맛있는 걸 드시면서 같이 아이스브레이크도 하고 예, 그렇게 또 예수님이 잘 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님, 아들 논산훈련소 오늘 수료하는 날입니다. 찬양드리며 싱싱 달려가는 중이에요. 찬규 화이팅! 이라고 또 남기셨고요. 별사랑맘 1040님은 저희 교회는요 매년 이맘때쯤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 가자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아침을 먹고 이제 학교나 직장으로 가는데 교회에서 준비한 아침 식사가 마치 호텔 조식 뷔페 같아요. 뭐 밥 메뉴, 디저트, 과일 다양해요. 예. 아이들이 먼저 기억하면서 새벽 예배를 가자고 합니다. 야,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 둘째는 6살인데 새벽 예배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으니 새벽 배송 가야 해 라며 일찍 자야 된다고. 딱 일주일만 해서 아쉬울 정도입니다 라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은 뭐 우리 수험생들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예. 아침에 또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 아침 거르고 갈 경우도 있는데 아예 그냥 더 일찍 교회에서 새벽 예배 뭐 각자 드릴 수 있게 하고 기도하고 뷔페처럼 차려진 음식 자기 취향껏 먹고 그러고 이제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또 기도하고 아침 먹고 일터로 회사로 가고 준비하는 손길은 조금 이게 힘들 수 있겠지만 아, 이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 또 일반 또 성인들이 좋아하는 메뉴 이렇게 다 있으면 아, 너무 좋죠. 저는 갈 것 같은데 예, 이러면 조준모, 심종호, 장윤영, 강찬 함께 부른 찬송가 거룩 거룩 거룩.

소리의 새벽 이슬 같은 이었고요.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조준모, 심정호, 장윤영, 강찬, 거룩 거룩 거룩까지 세 곡을 이어서 쭉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한이바람님께서 아 선곡 무엇? 아침부터 어깨가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다위처럼 한이바람이 부는 가을 초입이라 그런지 확실히 생기가 도네요. 선곡도 아주 발랄하고 너무 좋은 아침 만들어주신 주님, 또 CBS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닉네임이 한이바람님이신데 아 지금 이제 한이바람 불 때인가요? 바람도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 배웠는데 예. 한이바람 이게 순수 우리말인 거죠. 한이바람 예. 뭐 한이바람도 있고 뭐 높새바람도 있고 돌개바람도 있고 무슨 뭐 바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합한자님, 훈디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6살, 4살 아들들이랑 또 애들 아빠랑 부산으로 당일치기 1일 여행 가려고요. 우리 집에서 부산까지 KTX로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부산역에서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국제시장 가는 코스를 짜봤거든요. 근데 거리가 괜찮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아, 우리 부산에 계신 우리 샤시 가족분들 일단 부산역에서 송도해수욕장 찍고 그 다음 국제시장 찍고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오는 요 코스 어떻게 추천하십니까? 예. 거리가 괜찮은지 동선이. 근데 부산도 지하철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그 관광지는 다 지하철로 가능하지 않나? 예. 부럽다. 예. 부산에 또 맛집도 많고 바다도 뭐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8626번님께서 가을은 흐려도 멋지네요. 근사해요. 가을이 약간 흐린 날이 더 분위기 있죠. 아, 그 갑자기 생각. 영화 만추. 만추가 뭐 여러 번 리메이크 된 작품인데 저는 이제 탕웨이랑 현빈 씨가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 만추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미국에서 올 로케이션에. 아, 그 영화도 너무 좋은. 딱 그 느낌이죠. 근데 아직은 그런 그 꽉 찬 가을까지 무르익은 가을까지 가려면 조금 있어야 되긴 해요. 신청하신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지난 주말 한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평소 50여 명 모이는 예배당이 신랑 신부 가족과 친척, 교인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정면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다. 조용하고 경건했지만 즐거웠다. 성도들의 찬양은 마치 천국의 소리 같았다. 예식 후에도 여운이 짙었다. 목사님 앞에선 신랑 신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한 혼인서약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고백처럼 들렸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하객들도 예배에 스며들었다. 이 결혼식을 위해 목사님과 성도들은 오래전부터 신랑 신부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하객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참 따뜻하고 행복한 결혼식이었다. 언제부턴가 성도들에게도

화려하고 편리한 예식장이 익숙한 선택이 됐다. 예식은 빨리 끝내야 하는 통과 의례 혹은 이벤트가 되기도 한다.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다. 결혼식이 가벼워지고 있다. 이날 결혼한 신랑 신부는 거룩한 예배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들은 부부로서 첫 출발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구별된 장소에서 드린 겸손한 결혼 예배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다. 이렇게 예쁜 신혼부부를 축복하소서.

김성은 정신호 함께 부른 결혼을 위한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작은 교회 결혼식. 뭐 결혼식이든 아니면 어떤 사업장의 개업식이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 출발에는 그 삶에는 사랑과 기쁨,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작은 예배당에서 드린 결혼식 주례 목사님께서 하객들 배려한 부분이 저는 참 또 고맙네요. 와닿고 되게 좀 강압적으로 그 결혼식 예배에서마저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좀 마음의 불편함, 거부감을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배려하셔서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쓴 그런 작은 결혼식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4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비공개님께서 오늘은 저의 54번째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생일입니다. 어제 저녁 때 남편에게 내일 내 생일이야 하고 말하고 잤건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급히 출근하는 남편 뭐 축하의 말 한마디 없이 쌩 갔어요. 2주 뒤면 장로 임직을 받는 남편 점점점 뭐 이해하지만 점점점 오늘 마음껏 축하받으면서 행복한 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훈디는 축하해 줄 거죠?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이 된다면 김수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오늘 54번째 생일 맞으신 우리 비공개님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요. 저의 어떤 축하를 이제 신호탄으로 시작으로 많은 분들의 어떤 축하, 격려, 응원, 선물 예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비공개님 축하드립니다. 신청곡 나눌게요. 김수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음반 중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0: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사진과 기사를 가위로 오려서 공책에 붙이거나 파일에 모았던 거 기억나시죠? 저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스크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볼 때마다 뿌듯해하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정보를 만나기 때문에 보는 순간 저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요, 다시 열어보기보다 또 다른 정보에 밀려서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다행인 건 요즘 10대와 20대들은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이나 영화, 공연 티켓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다이어리를 꾸미기도 한다고요. 이것도 일종의 스크랩이죠. 아날로그의 감성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순간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손에 닿는 곳에 머물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 지금보다 조금 더 채워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떤 것들 스크랩하셨어요? 저는 영화나 연극 포스터, 왜 극장에 가면 홍보 포스터 있잖아요. A4 용지 정도 되는 거. 그거 모았고요. 지금도 파일에 끼어져 있어요. 오려서 모은 건 신문에 있는 책 베스트셀러들 그 목록을 예, 공책에 붙여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살림의 꿀템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오려서 어머니 주시거든요. 플라리스님, 무슨 보물단지처럼 지금도 책꽂이 한 귀퉁이에 꽂혀 있습니다. 볼 때마다 뿌듯하시죠. 이터널님은 저도 갑자기 손글씨가 너무 쓰고 싶어서 컴퓨터 키보드보다 성경 필사, 그 손맛, 그쵸? 다시 시작한 지 이제 좀 되셨군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손글씨 쓰는 그 시간 너무 행복하고 기다려집니다. 손으로 오리고 손으로 쓰고 했던 거. 예,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이. 가브리엘님, 추억을 남기는 방법은 아날로그 세대들이 더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이 소중했던 것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지켜가겠죠. 오늘도 당양루에서 소중한 추억의 한 것을 완성해 봅니다. 아멘. 청소하는 영배신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무엔입니다.

이제 추워서 창문도 닫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니까. 예, 허유미님과 함께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아까 방송 올라오기 전에 직원 중한 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오면서 어유 이제 이것도 못 먹겠어요. 추워요. 이러시더라고요. 플루트님 오프닝 멘트를 들으니까 고등학생 때 장국영 배우에 빠져서 사진 코팅해서 스크랩하고 모았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한 35년, 40년 전의 일인데도요. 그 사진이 사실 장국영 사진뿐 아니라 그걸 모았던 그 나이 나를 떠올리게 하니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다시 펼쳐보시죠. 사랑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6067번님, 오늘은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가 태어난 지 내일이면 일주일이 되는데요. 아직 인큐베이터 안에 있지만 오늘부터 엄마와 한 시간씩 있다가 다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른 이상은 없는데 좀 엄마한테서 일찍 나와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는 거고요. 우리 이쁜 며느리 진선아, 힘내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겁먹지 말고 기운 내자. 오늘 이쁜 아가 잘 보고 와. 사랑해 하시면서 며느님께 들려주고 싶은 찬양 신청하셨어요. 토기장이 오늘 아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많이 기다린 날일 것 같아요. 시와 그림이 부르는 토기장입니다.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었습니다. 러브유님께서 수시원서로 학교 들어갑니다. 대신 시험을 쳐줄 수도 대신 대학을 골라줄 수도 없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지혜로 가장 맞는 곳에 지원할 수 있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러브유님과 함께 듣고 싶어서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걸어놨어요. 이연수가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다녀오세요. 이현수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감셋 3cm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주만바라기님께서 임예송으로 불린 찬양이 나오니까 더 반갑고요. 경건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듯 좋습니다. 아까 토기장이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주만바라기님 반갑고요.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께서 저 휴가 내서 친구 모임 가고 있거든요. 하늘하늘한 치마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아유 좋으시겠어요. 버스 안에 들려주시는 찬양도 오늘은 더 은혜 가운데 듣게 됩니다. 감사 함께 이어서 들을까요?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지선이 부르는 감사.

새벽 예배 때 우픈 사연. 3665번님이 새벽 예배 이제 가시는데 성경 통독을 돌아가면서 몇 절씩 나눠서 읽는데요. 근데 다 읽은 후에 또각또각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 안경집을 닫는 소리. 읽고 난 다음에 안경집을 다시 닫는 소리. 우리 모두가 돋보기를 쓴다는 얘기죠. 우픈 얘기 맞네요. 근데 또 듣는 저는 왠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는 I offer my life, 나의 모습 나의 소유 3665번님과 함께 우르르 워십 앨범에서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신영규님이 신청하신 다윗처럼 장종택이 부릅니다.

서재현 달리기 요셉과 다니엘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9027번님, 직장에 일찍 와서 코스모스 길을 걸었는데 이제 정말 가을이 왔어요. 운전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잠자리들이 보이더라고요. 마야님,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아멘. 1부 끝곡. 위러브 앨범에 있는 오직 주의 은혜만 이 곡이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상승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풀과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해방된 날,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항상 남편과 출근해서 도와주는데 오늘은 남편만 출근시키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배도 안 고프고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성경 통독 2시간째입니다. 세례 받은 지 2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짬날 때마다 성경 통독하는데 2년 동안 6번 통독했어요. 우와, 읽어도 꿀처럼 단 것 같습니다. 조만간 CBS 본사 사옥에 있는 성경필사 전시에 다녀온 후에 필사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신나는 찬양 신청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1058번님과 같이 들었고요. 다윗과 요나단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이렇게 게으른데 우리 1058번님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6번을 통독하셨다니, 예,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멋져요. 예, 꿀처럼 단 것 같다는 이 말씀도 너무 좋고요. 그 이어서 조금 신나는 분위기를 이어보고 싶어서 손영진의 은혜로다까지 들었고요. 냉동실 정리하면서 찬양 들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자고 오늘 말씀 나눴는데 눈물 나게, 진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의 감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랜만에 들어오신 보라미님도 보이네요. 엄마 모시고 병원 갑니다. 3개월 정기검진인데 10년쯤 돼 가는데요. 운전도 그래서 배웠거든요. 겁도 많고 기계치라서 생각도 없었는데 용기를 내니까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엄마 일도 그렇고 가끔 교회 섬길 때 저에게는 필수였거든요. 섬세하게 준비하신 주님, 안전운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에 더 쓰임받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8751번님, 감기 기운 있으세요? 빨리 나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감기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환절기 감기는 특히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신청하신 곡 소리엘이 불러요.

꽃말이가 어제 나왔었군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최연하게 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블루딱따구리님, 처음에 꽃말이를 신청하셨다가 어제 선거표를 보신 모양이에요. 안 되겠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이 곡을 신청하셨어요. 이 시간에 DJ는 이런 성향이구나 하는 걸좀 아시는 거죠. 제가 다양한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어제 들었던 곡은 잘 선곡을 안 한다는 거. 또 그런가 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마음으로 인기가 막 오르고 있는 곡은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는다는 거. 뭐 이런 DJ 성향을 잘 파악하시면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지긴 하죠. 함께 들었습니다. 추억을 좀더 되새겨볼까요? 은하수 1004님은 학창시절 지인의 집에서 스크랩 파일을 주제별로 백과사전처럼 꼽혀 있는 거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집 있었어요. 맞아요. 9596번님, 전요, 아까 얘기가 나와서 예전 앨범을 봤거든요. 색은 좀 바랬는데, 그 아이들과 아빠인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청년 시절의 아빠와 또 9596번님과 옆에 남자아이는 동생일까요? 오빠일까요? 그나저나 9596번님이 너무 귀여웠어요. 어머! 사진 보니까, 아, 예, 양갈래 그 땀머리를 하고 웃는데, 웃는 모습도 너무 예쁩니다. 추억은 아름답다. 안젤라님은 지금 걷기 운동 중이시고요. 민들레님은 감기셨구나. 힘들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몸살도 있었는데 그래도 귀로 찬양 듣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한 몸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듣습니다. 회복되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나으려고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사형제 마음님, 교회 특세 기간인데 내일 현호가 특송을 합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감사뿐이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합니다 하셔서 꿈이 있는 자유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꿈이 있는 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였고요. 후야마미님께서 축하해 주세요. 저희 엄마 71번째 생일입니다. 지금도 너무 고우신 우리 엄마 생일 많이 축하하고요.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의 삶도 복되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우시고 마음도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고우시고 우리 후야마미님 이렇게 예쁘게 키우시고 손주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항상 그 삶이 복되길 바라고요.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송정미 함춘호가 함께하는 축복송 준비해 놓겠습니다. 어여쁜 자유님께서 저 미리 축하 적어봐요. 주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9월 13일이요? 예, 미리 축하드리죠. 원래 생일 축하는 일주일 앞뒤로 축하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만큼 축복받은 날입니다. 어여쁜 자유님, 매일의 삶이 어여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어여쁜 삶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매일매일 건강으로 그리고 감사로 복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리 축하드리면서 생일 축하곡 준비해 놓을게요. 먼저 축복송입니다.

어여쁜자님의 생일 축하드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이곡 축하곡으로 들려드린 건데 어떠셨는지요?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었고요. 휘하마미님의 어머님 생신 축하하며 축복송 함께 들었습니다. 장미님께서 요즘 집 밖에 잘안 나가고 힘들어하는 동생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아내와 만나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힘내길 기도하고 언니 오빠가 늘 응원하고 또 기도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함께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100%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좋을 수는 없다는 거 아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처지게 되고 힘들고 끌어올리려고 막 애를 써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잠잠히 내 안을 또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아드리면서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와 그림의 곡은 저희가 1부에 들어서 이 곡을 준비했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미가 부르는 괜찮다, 다 괜찮다.

괜찮다다 괜찮다. 최 여사님께서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우울해 가지 않길 저도 기도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8426번님, 헤라스누피님, 또 나눔의 미양님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타카님의 신청곡 이어서 듣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팀록 워십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신청합니다. 하신 나타카님의 신청곡 팀록워십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함께 했고요. 서미아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마음의 아판자님이 신혼집에 새 소파를 샀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겉 원단이 조금씩 뜯어지면서 그 면적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더 크게 뜯어지면 아예 새로운 원단을 방석처럼 씌워야겠어요. 점점 집안 여기저기 낡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도 이 집 허락하시고 부유하진 않아도 마음의 부유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궁궐 같은 집에 살아서 마음이 불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게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마음의 합한자님이 진짜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이디 8529님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오늘 하루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이제 끝곡 전해드려야 돼요. 해리와 해피님이 신청하신 곡 하늘이 너무 예뻐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주는 이 도시의 주 예수전도단 버전도 좋고요. 저는 인더시티라는 팀의 이 버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이 도시의 주 들려드립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만 해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 의사표시 하나가 누군가에는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마야 안젤루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입니다. 이 찬송은 탕자를 향해 또는 집 나간 사람을 향해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긴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도 간절하지만

저 또한 간절함과 애조를 띠고 있어 모두가 공감하고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탕자의 비유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모의 애절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곡입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간절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나눕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

제사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게는 초록색 모자와 검은색 모자 사고법이 있다고 합니다. 초록색 모자는 원대한 꿈을 꾸고 목표를 높게 잡는 관점입니다. 반면 검은색 모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두 발을 현실에 단단히 붙이는 관점입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는 무작정 낙관만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두려움에 주저앉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멀리 보는 꿈과 냉정하게 보는 현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람도 희망만 있으면 허공에 뜨기 쉽고요. 걱정만 있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도요, 젠승황 선생님, 회장님처럼 초록색 모자로 더 큰 꿈을 그리고 검은색 모자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차분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세상을 사는 지혜 동방현주의 찬양으로 네 문을 활짝 살짝꿍이 아닙니다. 활짝 열었습니다. 달려와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신앙의 본질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그냥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또 좋은 주님 앞에서 묵상들도 올려주시고 마음도 나눠주세요. 멋진 여자님 오셨습니다.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신앙적이라서 늘 기대하게 되죠. 오늘은 또 누가 위로받을지 하면서 아 좋다. 그러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틀리면 어디와 틀리면 성경과 다르면 언제든지 저한테 혼내주시고 돌 던져주세요. 컴퓨터에서 돌 날라옵니다. 네. 돌이라도 하나 그려서 보내주시고 이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스아자님도 저에게 사평로는 큰 힘이라고 해주셔서 저도 사평로가 제 신앙에 너무 큰 힘이에요. 네. 이 CBS에서 24시간 찬양방송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We Love 어둠 날 다 지나고 그리고 팀룩 워십이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한 곡 더 갈게요. 전은주의 소원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은하수 구수록님이요. 점심 먹으면서 출첵합니다. 점심 먹고 교회 탁구 연습하러 갈 거예요. 야, 요즘 탁구 치는 분들 많네요. 지난번에 그 TV에 잠깐 봤나? 그 이문세 씨가 참 지금도 DJ를 하잖아요. 워낙 잘하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한때는 배드민턴에 푹 빠져있던 요새는 또 탁구를 치는 것 같아요. 슬쩍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탁구 시합도 하고 행사도 하는군요. 참 좋죠. 운동 많이 되고 예, 60대 후반이라서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 친구도 은퇴하고요. 하루에 4시간 탁구 친대요. 아, 참 그 녀석.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응원합니다. 네. 종이 학 접는 집사님은 저는 17살부터 47살까지 섬기던 교회 찬양팀을 했대니까 30살까요? 30년 동안? 이야, 참 대단하시네요. 예. 그거 그만두실 땐 진짜 그러셨겠지만 그래도 물러날 때 물러나는 거 그리고 더 잘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런 게 멋진 거죠. 네, 끝까지 그냥 나 이거 안 놓쳐.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야. 물론 달란트고 사명이지만 돌아보면 멈춰야 될 때 멈추잖아요. 네, 모세의 것을 네, 여호수아에게 넘기듯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기듯이 뭐 그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조엘리의 터치, 텐트메이커스의 예수나의 치료자, 그리고 제임스가 부릅니다. 아버지지 마지막에 외치는 게요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이렇게 살다 보면 갑자기 그 권사님, 옛날 그 친구 신앙생활 잘할까?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카톡 알리게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서로 만날 수 있고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카톡 알리기 틈틈이 많이 해주세요. 주님만 사랑님이 오해가 생기면 바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아유, 그런 분들 많죠. 예. 토닥토닥 진짜. 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그리고 어떻든 대화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개인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그런 환경에서 잘 자라오지 못한 사람일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싸움을 좀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 이해가 되면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예.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는데, 예. 이제 또 제가 사역자이고 목사로 이렇게 오랜 동안 해오니까 이제는 뭐 예, 더 겸손이 낮아지고,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에이 참. 자, 유여림의 나 주의 믿음 갖고 주님 가신 길, 심플리포저 주여 지난밤 내 꿈에까지 듣고 올게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님 뵈었는데 직접 보여 직접 뵈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심플리 포 이어서 목소리 상점의 하루의 은혜까지 듣고 왔습니다. 벌써? 아니 벌써? 예수 전도단 파송의 노래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처음 갔던 날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주님 저를 찾아오시던 그날을 다행히 생각하며 만든 노래 때문에 노래를 부르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의 사랑이 식은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을 말입니다. 주님, 주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들을 잊는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애청자들과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들 가운데 주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들이 회복되어져서 본질을 잊고 넓은 길 가던 길에서 돌이켜 좁은 길로 오고, 세상 부귀 영화 다 버렸다는 찬양했던 그 찬양만 남고 고백과 믿음의 절실한 삶은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그 고백과 동일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혼내주시고, 때로는 붙잡아주시고, 때로는 부둥켜 안아주셔서 끝까지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걸어갈 때 더 많은 자들이 주 앞에 회복되어지고, 또 이 조이포이를 들으며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요. 오 예수님 꿈자와 예, 제가 불렀죠. 오 예수님 부르고 보니까 제가 첫 음반에 이 노래를 불러서 다시 첫사랑이 좀 회복되고 떠오르기도 했네요. 아이고 우리 열심히 찬양 중에 하나님 거하시니까 찬양하고 그 고등학교 수련회 가서 받았던 첫사랑 때 불렀던 찬양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노래들 신청하면 제가 다 틀어드리는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 거하시고 노래는 그때 장소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탁 가 그냥 완전히 뭐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갔듯 바로 그 장소에 그때 흘렸던 눈물 내 옆에 앉았던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예. 저는 여러분이 그런 추억의 찬양들 신청하시면 들 수 있으면 다 보내드려요. 예. 뭐 신청곡 위주로만 제가 예, 거의 다 하죠. 자 그러니 오늘도 신청곡 2부에서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사랑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나만 되겠어요. 카톡 알리기도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누르고 한번 하시죠. 자 소리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오동일 온 땅의 주인 그리고 멋진 듀엣입니다. 알리와 서양이 부릅니다. 회로.

2969번님 오셨어요. 설거지 끝내고 인사드리고 요즘 조리사 자격증 따러 야간반을 다니신데요. 야, 야간반에 참 열심히시네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잘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 5초 기도를 해서 잠깐. 네. 주님, 세계 최고의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되도록. 정말. 오늘 삼촌들을 위한 반찬은 감자 볶음에. 이야. 최종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농사진 노각 무침하고, 야, 노각 무침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갑자기 해달라고 그래야겠는데, 노각을 사야 되는, 시장에 팔죠. 네. 야, 맛있겠다. 매일매일 반찬 하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입니다. 매일매일 하니까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사모님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작은 천사님 들어오셨어요. 어머님 어떠신지요? 네. 성실과는 거리가 먼 게으름으로 늘 후회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하시면서, 게으름 버리고 꾸준히 성실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찬스리님,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게을러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영광에서 내가 잘 살아야겠다 하면서 매일을 나를 이렇게 약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더니요, 많이 좋아졌어요. 전 게으름이 많이 좋아진 편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찬스리님이 한 3단이면 게으름 제가 5단 정도 됐을 거예요. 진짜요. 저 진짜예요. 진짜. 네. 자, 아침에 날 이끄시네. 아, 이 찬양 들으면 네, 게으름 없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유지연의 사랑은 동사, 지미선입니다. 이제 아이 둘의 엄마죠. 네, 할렐루야.

이 곡 어때?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 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끝없는 용기와 지혜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른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쭉 같은 또 가사가 이어집니다. 이 가사는 뭐 마법의 성이란 곡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정말 김광주 씨가 네, 이 곡을 쓰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저 오늘 이 노래를 다시 소개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의미로 생각해봤어요. 세상에 빠져있고 예수님을 모르고 이단이나 다른 종교나 어떻든 구원의 길이 아닌 곳에 빠져있는 여러분을 그분들을 공주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내가 지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그분의 손을 잡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서 어둠의 동굴 속 멀리 예 그대가 보여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자유를 얻는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아무리 외치고 멋져 보여도요 실은 참 자유는 주님 안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정말 그 자유를 누리고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오늘은 복음의 메시지로 제가 느껴져서 마법의 성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곡 어때? 더 클래식입니다. 마법의 성.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유리정은님 일본에서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사세요. 예. 쉬는 시간 없이 장시간 일하다 보니 많이 힘들지만 일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셔서 아이 참 멋지세요. 예, 참 멋지세요. 피리분원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피할 집이 있고 더울 땐 에어컨을 킬수 있고 이 시간도 함께 할수 있어서 일상이 기적 같다고. 아, 참 감사합니다. 네. 빅토리 하면서 저를 또 여러분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은총세실님, 시연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나요? 네. 지난번에 사연을 제가, 보긴 했는데, 예. 그때 녹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시연이 위해서 잘 자라길,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잘 자라길 기도하고 또 응원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캠퍼스 워십이죠. No Turning Back. 예, 끝곡이네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잇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입니다.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내가 오래된 물건을 단순한 물건 자체로 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서로 다른 시간 여행의 축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이야말로 곧 벼룩시장이 아닌가.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정도로 치부되겠지만 그곳은 분명 서로 다른 시간의 축이 만드는 타임캡슐 같은 공간이 있다. 물리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물리학자 이기진의 에세이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영화 감독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말년에 시나리오를 쓴 영화 비 그치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비는 언젠가 그치기 마련입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여관에 발이 묶인 여행자들. 언제 길을 떠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주인공인 사무리이가 조용히 건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도 비가 내릴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하게 쏟아

0: 방금 들으신 곡은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YG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수원시립합창단의 연주로 김석균 곡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달빛 찬양의 곡으로 들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어느덧 목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황동현님, 김숙희님, 멋쟁이님, 김선주님, 민민하하님, 파리가제트님, 폴라리스님, 이병희님, 고윤희님, 이쁜이님, 하하호호님, 블루딱따구리님, 아루아님, 아스농부님, 어여쁜자유님, 작은천사님,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도 오셨고요. 아,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나의 길잡이가 되신 주님, 이 마지막 때의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늘 이렇게 기도문을 한 줄로 딱 남겨주셔서 제가 아주 소개하기도 너무 좋아요. 마라나타님이 샬롬 평안합니다. 한 시간 동안 힐링하겠습니다. 송미영 집사님도 주님이 불러주시는 조이포유 성전에 앉아 평안을 간구하며 인사드립니다. 러브레터님이요. 날씨가 흐리고 하늘이 예쁘지 않아도 전주찬이 있어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니 감사한 오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아타카님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반갑습니다. 라고요. 걸으면서 듣고 있는데 물소리도 들리고 강아지 풀을 플라타너스 삼아 가고 있어요. 감사해요. 하셨네요. 태연님이 이번 주까지 쉬는 날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일하러 다녀왔어요. 쉬는 날인데 또 일하러 갔다 오셨나요? 어쩌다가 출근을 하게 되셨나요? 하종님은 종로 외근 끝내고 들어가며 출첵, 날이 시원하니 좋습니다. 신혜숙님은 오늘 새벽에 많이 추워서 문을 다 닫고 혼잎을 챙겨 덮었어요. 계절의 변화가 금방 겨울이라도 올 것 같네요. 가을이 점점 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 가을 옷 사도 얼마 못 입고 금방 추워지더라고요. 부회사님이 어제 사온 떡을 쪄서 먹으며 듣고 있어요. 쌀떡입니다. 맛있겠네요. 이제 밥 먹고 조금 출출

전해질 때가 됐죠.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미국의 워십 리더 토미 워커가 작사 작곡한 찬양 모닝 인투 댄싱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네를 준비했어요. 이 찬양은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를 후렴의 핵심 모티브로 삼은 곡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CCM 나의 슬픔을 익숙한 곡이기도 하죠. 이어서 미국 가스펠 싱어송라이터 커크 프랭클린이 도널드 말로이와 함께 부른 전통 가스펠 조이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달콤한 기쁨을 반복해 고백하는 곡입니다. 나의 가는 길, 웨이홈의 찬양까지 세 곡 이어서 전해드려요.

Tommy Walker, Morning into Dancing, 나의 슬픔을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커크 플래클린과 도널드 말로이가 함께 부른 조이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나의 가는 길, 웨이홈의 찬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 시편 30편 1절에서 5절을

시편 30편. 주님,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시편 30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아이누스 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시편 30편을 가사로 만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박희봉의 찬양으로 나의 노래 한부영의 곡까지 들으셨습니다. 감셋 3cm님, 최여사님, 당구님, 소망이님, 추억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라미님이 오늘은 집안일도 하고 진디님이 주신 마늘빵 먹으며 인사드려요. 머리도 하고 왔어요 하셨는데 가을 맞이 머리 하셨군요. 저도 얼마 전에 복고 왔어요. 예, 웨이브, 가을은 웨이브 아니겠어요?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이 친구들과 즐거운 수다 떨고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들으며 가고 있습니다. 희귀병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이곡 신청해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남겨주셨는데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3665번님이 무덥던 여름에 시작한 성경 필사전 봉사가 다음 주면 3개월 마지막 날이에요. 멀리서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지만 매주 은혜였어요. 필사전 보시는 성도님들의 간증도 은혜였답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CBS 성경 필사전 지금 CBS 20층에서 전시 중인데요. 연말까지 무료로 전시합니다. 안내봉사해 주신 3665번님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귀한 섬김 덕분에 많은 분들이 보고 가지 않았나 싶네요. 닭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병희님은 저 여름에 거의 방콕 한 터라 다음 주 양양이나 강릉 가서 받아보고 오려고 해요 하셨는데 다음 주에 저도 강릉으로 갈것 같은데 이병희님 강릉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영님은 2박 3일 제주 우도 출장 와서 함께합니다. 같이 먹어요 하시면서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사진 보내줬는데요. 저 우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도에 그두 명이 타는 스쿠터 그거 타고 한 바퀴 많이 돌았거든요. 날씨도 좋아 보이네요. 즐겁게 다녀오세요. 어여쁜 자연님은 주일날 생일이에요. 전진님께 미리 축하받으려고 적습니다. 남겨주셨는데, 우리 어여쁜 자연님, 교회 봉사도 열심이신데, 주일에 생일 축하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게 보내세요. 커피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가사로 섬겨주시고 있는 송미영 집사님께도 커피잼 선물 드릴게요. 이곡 들려드려요. 유효림의 나 주의 믿음 갖고 주님 가신 길.

오늘 끝곡은 이쁜이 님이 보내주신 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춘호의 기타와 이자한의 피아노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영화 비 그치면의 주인공 이혜인은 탁월한 검객인데요. 그의 검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 타요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검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검입니다. 남들은 그가 실력이 있는데도 출세하지 못한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아내만큼은 알았습니다. 남편의 검의 본질이 자애로움에 있다는 걸요. 이혜인은 여관에 발이 묶인 가난한 여행자들에게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 검객들이 기피하는 내기 칼싸움을 했고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곁에도 빗속에 하루를 보내는 이웃들이 있죠. 그런 이웃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조용히 밥 한 끼를 챙겨주는 사람, 비를 막아주지는 못해도 함께 맞아주는 사람. 어쩌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지금 자연인
1: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 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옅어지는 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도 얘기하시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올포원 식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답해주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1: 당연히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네. 교회도 가고 올포원에도 오고 그러는 거죠. 네. 예.
0: 그럼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전도사님.
2: 네.
0: 구원을 받았는데 네. 담배 피면 천국 못 담배? 가나요?
2: 담배요?
0: 네.
2: 담배 센데. 일단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네 구원 받죠. 책임지시죠. 저는 그렇게까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3: 네. 아니 그러면은 담배 끊고 새 사람 된 사람만 좀 억울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구원 받았는데 사실 뭐 행동이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그렇죠? 뭐 그런 의미죠.
4: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는 없다고 들었는데 이미 다운 당상이야 하고 죄 지어버리면 그분이 가만 안 두실 것 같은데.
3: 그쵸. 그쵸.
2: 저요?
4: 또 놀라신 것 같은데.
2: 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 네, 구원해주시고, 안 하면, 그런 흔들리는 구원 아니고, 하나님 정하신 사람 구원의 내실이라 믿습니다.
0: 네. 워낙 네. 네. 믿음에 굳건하셔서.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리스도인들, 확실히 분명하지 않은 거죠.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독교인의 핵심 교리를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많이 티가 나죠? 네. 많이 티가 나는 거 맞죠?
3: 지금 여기서 티 나는 사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게.
5: 네. 저는 그 교리가 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교리를 잘 모른다.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리 보면서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6: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살아가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행동이 머리에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생각하고 그 생각의 결과로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교리는 그 우리의 머리와 같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얻게 되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성경이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가르침들을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좀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이 교리가 아닐까. 그래서 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과 같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7: 교리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시대마다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뼈대는 알아야 소소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 뼈대를 모르면은 굉장히 이단의 가르침에도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도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저거는 아닌데 네. 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리는 변한 거지만 그러나 뼈대되는 것만큼은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0: 네. 네. 뭐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알아야 되냐 하시는 분들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놓치는 올포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교리 공부

0: 1, 2편을 오늘 준비했어요. 연이어서 그 첫 시간은 핵심 중의 핵심인 구원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리하신 전창희 목사님께서 첫 설교를 시작해 주시죠.
1: 저는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운전할 때 운전시켜보면 알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목사님들을 처음 알아갈 때, 사역자를 알아갈 때 운전하는 거 뒤에서 유심히 봅니다. 운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도 운전하니까 제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말도 험한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전하는데 뒤에 성도들이 있는데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라 속에 좀 욕이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대개 광야에서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이러잖아요. 자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구원받았는데 담배 피면 천국에 못 가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담배라는 문제로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는 건 사실은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담배와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그 고결한 피가 담배 쪼가리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까? 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가 이런 거겠죠. 예수님 믿는데 담배는 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눈초리는 좀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회가 이 시대에서 고민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좀 밝힐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의 질문 이러죠. 교회 나가는데 담배 펴도 됩니까? 그런데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담배 피는데 교회 나가도 됩니까? 똑같은 질문 같은데 좀 다른 질문이죠. 교회 나가는데 담배 펴도 됩니까? 라는 질문과 내가 담배를 피는데 교회를 가도 됩니까? 이게 좀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대답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와 구원은 상관없는데 구원받았는데 담배 피면 천국에 못 가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위치인 것 같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질문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다 했는데 이것이 영생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구원에 관계된 어떤 평가도 내리시지 않고 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싶으면 담배를 피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이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것이 구원의 문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죠. 담배 피냐 안 피냐 이것이 길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좀 각오는 하셔야 돼요. 자극적인 것에 익숙한 이 시대에 솔직히 제 평가는 굉장히 지루한 책입니다. 그런데 견디고 끝까지 읽으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해질 거예요. 그만큼 구원에 대해 깊은 책입니다. 책 제목 철로역정. 자, 제가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천국의 가게까지 지나가는 순례의 여정. 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멸망의 도시에 살던 한 남자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탄식부터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에서 터져나온 이 깊은 탄식이 그의 순례의 시작이에요. 구원을 해야 되는데 구원이 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남자가 순례의 길을 떠나기 시작한 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한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철로역정의 아주 처음 부분에 구원의 좁은 문을 향해 순례길을 시작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처음 직면하는 세 부의 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고집이고 두 번째는 변덕이고 세 번째는 세속의 현자예요. 그 중에 세 번째 세속의 현자가 좀 묘합니다. 구원을 향한 크리스찬의 여정을

0: 비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인간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나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자꾸 비춥니다. 얼핏 보면 그것이 구원의 문제처럼 보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치 이게 구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구원과 천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어봐야 할 것은 여러분 담배 문제 아니죠. 담배를 피는 것이 괜찮은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신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을 꼭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2: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일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뭘까? 라고 물으면 참 설명하기가 어렵죠.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3단계로 설명을 해요. 구원의 3단계. 첫째는 중생, 그 의인, 소위 말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이것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믿음 후의 단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과정들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 번째는 영화의 단계인데 이것은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이건 어쩌면 아마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할 거예요. 아깝게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중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중생만을 생각해요. 내가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았는데 죄를 지어도 담배 펴도 구원 받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 구원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고 구원 받았어? 그럼 그 다음에는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내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인데 성화의 단계로 나가지 못해요.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간격은 있는데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삶의 변화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지킨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거니까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율법 무용론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그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너무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들은 좀 우리 부족하지 않을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주셨죠?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걸 지키면 내가 구원해 낼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권적인 그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시내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거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남아있는 그 신약에 남은 모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구원법이 아니라 성민법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의 사이에서 우리들이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이 율법과 은혜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둘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먼저 은혜가 오고 그다음에 율법이 따라오면 그러면 그 구원은 정상적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이 믿음 앞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믿음 앞에 올 수 없죠. 만약에 율법이 없다,

0: 그냥 은혜로만 된다고 하면 그럼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 없이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거지만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물론 완전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실 편지를 썼던 그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요. 율법주의였어요.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더불어서 싸워서 복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시대를 보면 이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로마 제국 내에서 혹은 그 밖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또 다른 삶의 환경인 거죠.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즉 구원 그 이후의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무게 있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과연 여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그 신분에 맞게 사는 성숙함과 온전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구원의 두 번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함과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 거룩함의 열매, 영생.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칭의라고 말할 수 있고 거룩함의 열매는 성화, 그 다음에 영생. 임채용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세 단계, 로마서 6장 22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 과거,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거고, 두 번째 구원은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요. 구원은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 받았다라는 말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최종적인 확인이 될 겁니다. 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 칭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너 모든 죄를 다 용서할게, 사면하는 겁니다. 의롭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내 공로, 내 선행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용서했다, 이렇게 된 거죠. 칭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 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0: 그렇죠? 용서했어.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이 있어요. 칭의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토대가 된다면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성화 구원은 칭의에 기초하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칭의 구원 받았다면 성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성화 구원은 칭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 안의 모습이, 자녀다운 모습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요게 성화가 채워져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패한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게 그 옛사람의 습성,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칭의 구원에서 성화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은혜와 노력이 없으면 늘 하던 대로 부패한 옛 습성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칭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했듯이 성화 구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요. 거기에 강조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구원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온전해요.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창조세계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듯이 태어난 아이는 수십 년 더 자라야 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이리 확보되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객관적 구원 사건은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습을 벗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의 빛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도 해요. 성화 구원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거룩함은 성화입니다. 성화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성화 구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이루게 된 구원의 선물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2: 중계를 많이 봤다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듯이 이렇게 교회 많이 다녔다고 교리를 잘 아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였구나 싶어서.
3: 맞아요. 또 이런 부분을 다룰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교회 안에서. 네, 그래서 오늘 올포인이 더 좀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감격 일지 또 감정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뜨겁게 주님 앞에 막 울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막 확인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들 있으시고 막 정말 오, 이렇게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막 확 열리고 우는구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뭐 넘어져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스스로 좀 점검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지 다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또 초신자의 또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또 이런 질문도 있으신 것 같아요. 회심한 그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 그날이

0: 구원받은 1일차가 될 수 있는 건가?
1: 오늘부터 1일이야? 네.
0: 한번, 네.
2: 그렇죠. 그게 1일차죠. 근데 그 1일이 이틀이 되고, 그리고 일주일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되는 거죠. 점점 그러면서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려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겠죠. 언젠가 한번 제 아내가 집에 앉아서 앨범을 뒤적이면서 신혼 때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섬뜩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제일 무서운 게 그 아내가 신혼여행 때 사진을 보는 거거든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3: 오늘의 나와 그때의 나는
2: 그렇죠?
3: 다른가? 이런
2: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 그 구원이 어떻게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고 오늘 나는 과연 그 구원의 감격을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는가? 구원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그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4: 저 같은 경우는 뭐 모태신앙인이지만 중간에 중학교 3학년 때쯤에 한번 뜨거운 어떤 인격적 체험이 좀 있었어요. 뜨거운 체험, 뭐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뭐 방언도 받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예, 그날에 대한 회상이 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려서부터 믿어왔지만 내가 감격이나 뭐 극적인 사건이 없이 그냥 여기까지 왔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3: 그쵸.
4: 그렇지만 지나오다 보면 이슬 위에 이렇게 옷 젖듯이 곰곰이 돌이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렸던 지나고 나니까 그런 때가 있었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접촉점 뜨거운 만남이건 자연스러운 만남이건 간에 그런 근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그런 것이 오늘의 내가 얼마큼 거기에 거리가 좀 있는가 내가 그 감격을 오늘도 지금 맛보고 있는가 라고 해서 한 번쯤은 근본으로 돌아가 보는 그런 훈련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5: 저도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이 신비의 세계를 다 이해합니까? 그런데 철로역정의 존버난이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너무나도 잘 그거를 설명해 주셨어요. 읽다 보면 빠져듭니다. 그분식으로 구원의 과정을 1일차, 2일차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게 멸망의 도시로부터 나오는 시작이 되었죠. 근데 그가 그 중에 구원의 표를 받아요. 이게 저는 칭의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표를 받아요. 그 표가 있으면, 그러니까 천국은 이 표만 있으면 딴 게 아니라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쭉 가면서 자꾸 샛길로 빠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에 유혹도 있고. 그러니까 구원의 표는 확실한데 과정에 있어서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영적인 잠에 빠져갖고 잠시 구원의 표를 놓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천국 앞에 갔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구원의 표와 있는 사람만 들어가요. 그 앞에 와도.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성도들이 1일차, 2일차 이런 것들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철로역정을 보시라.
3: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렇게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세 가지 단계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야 나는 어디쯤 있는 거지? 라고 나의 좌표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아주 좀 리얼하게 우리가 초보적인 질문부터 좀 차근차근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래서 구원이라는데 네. 당연히 준비했죠. 네.
6: 내 인생의 구원투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1: 아,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싶어서 어찌나 입이 간질간질한지 전창희 목사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술,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라고 제가 아니고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그냥 뭐 술, 담배도 하면서 교회도 나가고 좋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믿음에 문제가 있고요.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편할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그분들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질문들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선 문제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0: 술, 담배와 이제 구원의 문제를 좀 구분하는데, 술, 담배를 하면서 교회에 나갈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저는 나가세요. 아까
1: 그렇죠.
0: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나가는데 술, 담배 됩니까? 그랬을 때는 참 우리한테 괴로움이 있죠. 대답하기 어렵지만, 내가 술, 담배를 하는데, 그럼 나도 교회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럴 때, 누구나 다 교회 오십시오. 환영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품으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표를 가지고 이제 순례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나의 관심이 그런 거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1: 차원이
0: 차원이 좀
1: 높아지네요.
0: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나한테 관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리할 수 없는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만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한달 만에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가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길다,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고요. 언젠가 주님 바라보고 나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대답이 오는 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하지 마라기보다 예수님만 전하다 보면 예수님만 가득 차면 정말 없어야 될 거는 그냥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 그리고 또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2: 맞아요.
1: 하면서도 또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룰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고요.
3: 그래서 구원이 행함에 있지 않다고 하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 많은데 행함까지 좋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채영 목사님께서 아, 그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구나 하는 성도 행동에서 구원이 보이신 적 있으신지 보이시는지 여쭤보고
4: 저 구원은 안
3: 싶습니다.
4: 보여요. 제가 일단 하나님께서 정하실 문제고요. 다만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걸 느껴요. 참 교회 안에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놈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여러분 교회 오시잖아요. 설교를 듣죠. 그러면 아 아멘 그래요. 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안 살아요. 그러면서 더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왜냐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뜨끔.
4: 그렇죠. 그러면
1: 아, 뜨끔.
4: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믿음일까?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성경 공부하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선교를 나가야 돼. 그러니까 거의 선교사예요, 자기는. 근데 현실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담배 피고 있어요. 뭐 이런. 그런 것들
1: 재미있네요.
4: 보면서,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은요. 좋은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 목회할 때요, 한국에 와서 어떤 젊은 청년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땐 저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쉽지 않거든요. 젊은 청년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어느 날 너무 예뻐서 제가 그랬어요.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땀을 닦으면서 그래요. 아, 목사 힘들어요. 근데 행복해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신앙이 그냥 행복이라는 것은 힘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만 하고 그 생각,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건 반쪽짜리 신앙인 것 같아요. 실천하는 신앙을 볼 때, 그때, 저의 마음이, 아, 저분이 성숙한 신앙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1: 좋은 생각을 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요.
2: 그래서 저도 이야기 들어서 뜨끔했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우리 차준희 목사님 이야기처럼 점점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자라가면서 또
1: 그쵸.
2: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위안이
1: 그쵸.
2: 됐는데요. 저희도 막 눈물 콧물 빼고, 역시,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새 그냥 당연시 여겨지게 되는 좀 이렇게 흐려지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이 점점 더 깊어지려면 저희가 뭘좀더 해야 하고, 자라다가 이게 후퇴하거나 아니면 이단이 파고든다면 뭘또 조심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 네, 교회에서 이렇게 교리적인 것들을 좀 대놓고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리를 하다 보면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논쟁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교리를 설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소그룹에서

0: 관심 있는 분들을 가르쳐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그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심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칭의구원, 성화구원이 구분되는 거냐,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냐, 논쟁이 돼요. 최근에 신약학에서 엄청난 논쟁거리예요. 그러니까 논쟁거리를 다 걸러내고 여기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좀 다운시켜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말도 참조하세요. 교리는 언제나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칭의 구원, 성화 구원이란 말도 참조해 주세요. 이미 받은 구원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라. 어떤 신약학자는 그것을 매일 구원을 써먹으라 이렇게 썼어요. 구원을 써먹으라. 아, 구원 받은 사람이다. 그다음 칭의 구원. 그래서 이미 매일매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칭의가 먼저고 그 다음 성화예요. 내가 용납되었다라는 그것이 내가 인정이 돼야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뭘 해야 되지? 이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네? 그럼 뭘 해야 되지? 거기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말이 성화구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 구원은 시작됐어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칭의 구원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성화구원으로 걸어가는 중이에요. 구원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요, 그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 이거에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거룩함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아까 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율법. 율법의 가장 핵심은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이중계명. 이 기준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 늘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다 보면 오늘의 우리의 그 문제 이단하고 그 다음에 뭘 조심해야 될 것들 이것들과 조금 우리가 거리를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저는 얘기 들으면서 그 세상의 사랑을 표현하는 글 중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더 서로를 성장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말씀하신 칭이라면 그사 하나님의 정말 적합한 자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서 노력하는 게 세상 사랑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정말 노력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세 분 목사님들께 SOS 돌발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자,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시는지 조현출 등장해 주시죠. 자, 우리 아까 수건 돌리기처럼
2: 좋았군요.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1: 아, 그래요?
3: 네. 아, 어떤 대답이든 들어와.
1: 아, 네.
4: 와, 이거 좀 완전 돌발인데요, 이거.
1: 네.
4: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4: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그 불륜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고 그 죄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구원이 가능한가요?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세 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오, 진짜 돌발이 센데요?
0: 아, 이게 참 어려운 얘기네요.
3: 네.
0: 제 생각에는요. 네. 이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으로 구분해 봤잖아요. 편의상.
3: 네.
0: 칭의 구원은 시작됐어요. 구원 열차 올라탔어요.
3: 그렇죠.
0: 근데 도중에 탈선했어요.
3: 아.
0: 그래가지고 뛰어내린 거 기억이죠. 이 사람은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올라타야 되겠죠. 다시 올라타야 됩니다. 올라타려면

0: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온전한 회개라는 용어를 썼는데 회개에는 세 가지 R이 있어요. 세 가지 R. 첫 번째는 repentance, 참회. 두 번째는 restitution, 이것은 보상. 세 번째는 reformation, 개혁. 그래서 참회, 그 일에 대해서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확실한 보상, 그 상대 측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철저한 개혁. 우리는 단순히 그냥 진정한 참회 정도에서 회개를 끝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참회했어, 용서받았어. 이게 문제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당사자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보상.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개혁시켜야 되는, 이것이 된다면 다시 열차 탑승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2: 좀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구원은 한 번 구원하면 하나님이 과연 그 구원이 내가 뛰어내린다고 뛰어내릴 수 있을까?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내 의지로 구원을 내 취소할 수 있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그대로 두지 않고 결국은 돌아오게 한다. 넓게 보면 야곱 같은 사람도 끝까지 자기 의지대로 나갔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구원론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그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손길 안에 여전히 있다. 다만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가나마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에게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신 죄짓지 말라. 가서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 말은 난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난 게 아니에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당신 기회 있다.
1: 기회 있으니까 좀
0: 진정으로 돌아가라. 다신 죄짓지 말라.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일러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3: OX로 간단하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4: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돌발 진술도 있습니다.
1: 많이 들어가는데요?
4: 네. 네, 오늘 좀 많네요. 네. 그래서 회개라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끝내 회개 없이 죽은 가롯 유다는 확실히 지옥 간 거 맞죠?
2: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꼭 내가 다 그 모든 죄들을 일일이 다 고해야 하나님이 알고 체크하고 계시다가 요거는 용서받았어, 이건 용서받았어,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 그랬을까요? 저는 회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고백하면서 죄를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결심을 한 번 더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그 죄를 모르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냥 묻혀버려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가 아까 처음에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좀 이 개념이 명확하게 뭐가 회개고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또 하나는 신학에서는 회개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쟁 중에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잡하지만 은혜를 받아야 회개가 되는가 아니면 회개를 해야 은혜를 받는가의 문제예요. 보통 개혁신학에서는요, 은혜를 받아야 회개하는 걸로 우리 그렇게 지금 저희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0: 아니, 그거는 은혜를 받아야 회개가 돼요.
1: 그렇죠? 맞아요.
0: 왜냐면, 네. 성경이 있어요. 네. 성경이 그 호세아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패역을 고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니 내 진노가 떠났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호세아를 내가 말하는 이유는 회개라는 신학을 가장 처음 정립한 사람이 호세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서로 마주보는 관계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관계로 이해한 최초의 신학자예요, 호세아가. 근데 이스라엘이 배신했어요. 다른 정부를 찾아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서 율법에 의해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패역이에요. 메슈 바탐이라 그러는데, 그건 슈브라는 말이 회개하다예요. 돌이키다란 말인데,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이게 돌이킨 겁니다. 너희들의 패역. 하나님 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가 돌아와야 내가 돌아가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돌이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돌이켜요. 하나님 먼저 회개하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파예요. 너희 패역을 고치겠다. 라파. 하나님의 라파로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0: 앞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1: 그러니까 아까 그 불륜에 대한 것도 충분히 설명이 됐네요. 그죠? 네, 그런 거죠?
0: 예. 네. 근데 문제는 네. 그 회개가 값싼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쉽게 했을까요? 원래 다 계획대로 이쯤 되면 내가 용서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호세아 11장 1절에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내가 너를 불러냈고 내가 너를 젖을 먹였고 키웠다. 아버지예요. 근데 얘가 패륵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아들인데. 그래서 정당한 분노와 긍휼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긍휼이 분노를 압도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셔요. 근데 이거를 압도해요. 그리고 용서해요.
2: 일단 저는 이제 돌발 질문 네. 반대합니다.
3: 당황해요.
2: 저 목사님들 저기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 안 해요. 이쪽에 일단은 반대하고 아까 그 질문이 굉장히 저는 그 중요한 질문이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회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유다는 자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에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의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말하는 건, 그러니까 확실하게 교리를 잡는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교리는 열려있는 것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그 열려있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죄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먼저 있어야 세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왜 자기의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 그 또 그런 식으로 또 예배학에서는 또 다뤄지고 있다. 라는 것을 참고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참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같이 갖고 가야 될 그 동반자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3: 당신은 나의 동반자야.
4: 어머나.
3: 네. 끝까지 할게요.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여기에서 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 목사님들의 지금 계신 구간은 어디이실지 예, 구원의 어느 단계를 지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성화이신지 영화이신지 어디 서 계신지 좀 예,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건 좀 밑에서
4: 밑에서
2: 올라가겠습니다. 네. 제일 밑에 땅에 네. 있는 걸로 제가 받아보고요. 아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멀었습니다. 저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가 조심스럽고 아직은 멀었다. 근데 저는 방향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는 작정을 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나가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왔다고 얘기해야 저희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저 신뢰할 것 같습니다.
5: 네. 네. 요즘 들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죽을 날이 올 텐데 그러고 나면 죽음이라는 눈을 잠깐 감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 그게 이제 우리 구원의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을 닮은 모습이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나 최소한 내 모습이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흔적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 땀과 눈물과 흔적이 있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조금은 더 좀 덜 죄송한 모습을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0: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나? 내 구원이고 뭐고 그분 자체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당신이 있는 건 맞습니까? 한 번도 나한테 나타나지도 않았고 나만 얘기했지 본인이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착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잘 그냥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존재같이 그거 없으면 밥줄 끊어지고 목사도 암목사가 될 테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붙잡는 거 아닐까 내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0: 얘기를 내가 가감하게 얘기하는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그 마더 테레사 있잖아요. 이분의 일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그리 침묵하실까? 나는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까? 신앙이 더없이 깊었던 이 마더 테레사도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갈등했던 것이 나오고 나는 평생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싸웠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칭의는 거쳤다. 이런 것들도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늘 고민이 되지만 정말로 궁극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이 나를 좀 새롭게 그렇게 세우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성경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흔들리고 있는 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2: 갑자기 나도 흔들려야 돼.
1: 네, 너무 쉽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맞아요. 경고의 메시지로도 또 들렸습니다. 우리가 술, 담배의 문제로 질문을 시작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핵심 교리를 놓치지 않고 살기로 약속하면서 우리 끝인사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3: 다른 거 성화 말고 주님 따라 성화되는 은혜로
4: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대체로 늘상 해오던 일에 만족하면서 안주하곤 하잖아요.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알기에 용기를 내는 거나 그 후에 실행으로 옮기는 일 모두 정말 많은 어떤 시간과 또 에너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혹시 안 가본 길, 안 해본 일, 내 능력밖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주저하는 편이실까요? 아니면 기꺼이 도전! 용기를 내서 직진하는 편이실까요? 어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자꾸만 망설이고 또 주저하게 될 때 발상의 전환! 빠밤!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내 힘에 붙이고 내 능력에 넘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비로소 내가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됐다는 사인이기 때문이다. 오, 이거 내 마음에 새겨야겠다 진짜. 어렵고 두렵고 또 무섭다는 이유로 피하기만 하면 이게 발전은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10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저훈입니다. 오늘 첫 곡 강명식이었죠. 처음 가보는 길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내 능력 밖의 일로 여겨지고 그래 뭐 하다 망신당하면 어떡해 그냥 하던 거나 잘하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발상의 전환. 그래. 힘에 부치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건 아하, 내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업그레이드 될 때라는 사인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아 뭐 도전하는 거지 뭐. 근데 제가 사실은 한창 도전하고 꿈꿔야 할 20, 30대에 그냥 많이 움츠러 있고 좀 엄살이 좀 심했던 때도 있고 아 그 새로운 일 앞에 약간 주저하는 편 쪽에 가까웠어요 제가. 예. 아 이거 망하면 어떡해. 나 때문에 내가 이거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그 두려움에 겁이 나서 약간 저를 주저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제가 40대 되면서부터 네, 용기를 좀 내면서 시도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쫄깃하긴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해냈을 때 어떤 짜릿함 약간 내 껍질도 점점 깨지는 것 같고 외연도 확장되는 것 같고 예.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또 지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 믿고 지를 때도 있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항상 하던 일이 아닌데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네. 그럴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나의 경험치가 올라갈 수 있는 찬스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물론 고민하시되 좋은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아 우리 원성남님 아 저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지신 우리 올드스쿨 우리 인생의 그 선배님이신데 아 이런 도전 정신 너무 멋있죠. 예. 어제 제가 그 예전에 극장에서 봤던 영화를 다시 좀 생각나서 봤는데 더 인턴이란 영화 혹시 아세요? 인턴? 로버트 드니로랑 앤 해서웨이 나오는 그 영화인데 그 로버트 드니로 배우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그냥 이제 뭐 여행도 하고 뭐 그렇게 그 노후를 보내다가 일이 너무 하고 싶은데 마침 어떤 그 벽보에 인턴을 구한다. 라는 걸 보고 도전해서 어떤 그 젊은 여성 그 사장님 앤 해서웨이의 이제 비서로 인턴으로 딱 가서 두 사람이 또 이제 어떤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 정말 그 젊은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인생의 노하우 또 관록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런 걸 멋지게 또 그려내는 영화였는데 우리 원성남 형님도 아 그런 또 관록의 또 형님이시죠. 예. 별빛이 내린다님. 어머어머 훈디도? 나도 그랬는데. 35살 넘어서 말 먼저 하게 되었거든요. 라고 용기를 좀 갖게 되는 때가 이렇게 있나 봐요. 사람마다. 계기가 있나? 0005번님 너무 하시네. 늘 크크는 기세다. 라고 하셨는데 아... 기세는 잘 모르겠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막 실패하면 어쩌나 막 실패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약간 제가 쫄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무너지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예. 아 그러죠 늘크크 우리 딸도 아빠한테 저한테 늘크크라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아무튼 사연 고맙습니다. 민주맘님 샬롬 오늘 아침 9월 맞아 할 정도로 춥게 느껴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셨고 금강초록님 속초 날씨는 야 무슨 벌써 겨울 같아요. 지금 15도 찍었네 하셨는데요. 서울도 아침 기온이 오늘 올 이제 하반기 들어서 가장 쌀쌀하고요. 설악산에 5도라던데 예, 아무튼 갑자기 기온이 좀 떨어져서 오늘 좀 쌀쌀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감안하시고 오늘 예, OOTD 오늘의 옷차림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시간의 배경음악 샬롬 CCM 우리 샬씨가족 보내주시는 사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7997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네, 편한 방법으로 뭐 비공개도 가능하거든요. 레인보우 게시판. 예. 오늘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지금 뭐 눈앞에 보이는 풍경들, 지금 뭐 현재 온도 뭐 다 좋습니다. 소소한 삶의 일상들 사연에 담아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한선희, 새로운 길.

PK 장광우, 김성호, 박요한, 유효림 함께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고요. 한선이 새로운 길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1055번님, 그 영화 인턴 우리나라에서도 최민식 배우, 한소희 배우가 영화 찍었어요. 그쵸? 저도 이거 어떻게 그 봤는데 뉴스로. 그러니까 약간 리메이크작이죠. 한국 버전의 인턴 어떤 내용일지. 뭐 연기 워낙 잘하는 또 우리 최민식 배우이기 때문에 예. 재밌게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엄마 라니님은 이직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사실 먹고 사는 것에 급해서 취미로만 했던 그림, 지금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마음 먹고 준비 중입니다. 화이팅! 이라고 약간 현실에 치여서 그냥 마음속에 꿈으로만 담아뒀던 그림. 야, 다시 붓을 잡으시는군요. 캔버스에 탁. 요즘에 그런 거 있던데, SNS를 통해서 자기 그림을 직접 이렇게 파는 그런 또 문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림을 소개하는 거죠. 그럼 이제 댓글에 이제 그 그림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경매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 100원부터 시작해서 뭐 5만원, 뭐 8만원 이렇게 쭉쭉쭉. 예. 그런 또 문화가 요즘 또 유행이라고 하네요. 예.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니님처럼 내 그림이 어떤, 얼마나 가치가 있나? 얼마나 사람들의 취향을 잘 담고 있나? 뭐 이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오픈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고 가치도 같이 좀 매겨가면서 그 그림을 사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예. 아,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곰곰이님, 저도 업그레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에 시험 준비하던 결전의 날이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어요. 아, 9월이구나. 지금이 9월이네. 맞아. 예. 9월 12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좀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일단 기쁜 마음으로 도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업그레이드 준비 이제 완료.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화이팅! 아침 햇살님은 걸어서 출근하니 사연 남기기가 쉽지가 않네요. 신호대기 중 살짝 남깁니다. 오늘은 긴 소매 티에 가을 점퍼까지 입었어요. 오늘은 춥더라고요. 10도 초반? 한 12도, 13도? 서울도?

게다가 비염으로 마스크 쓰고 약까지 먹고 있고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지금 보니까 날이 갑자기 또 추워지면서 감기도 감기지만 코로나도 다시 뭐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독감도 그렇다고 하고 예. 아, 이 또 간절기 가을 우리가 가뜩이나 짧은 계절인데 잘 보내려면 또 건강도 잘 챙겨야겠습니다. 우리 좋은 소리님 샬롬 하고 싶어요. 초육 딸내미들은 원래 이렇게 힘든 게 맞는 걸까요? 아 그냥 아무 일 없이 무탈히 지나가는 하루가 감사하게 되어라고 남기셨는데 뭐 아침 등교길은 사실 뭐 전쟁이죠 전쟁. 예. 다 그렇습니다. 예. 아,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가정에서 아침에 또 좀 예민할 수 있으니까요. 예. 화이팅! 자 이승철 피처링 범키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트리니티 라이브 월십 음반 중에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오랜만에 또 이 곡 꺼내보았습니다. 위로부의 살아계신 주,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방그리님, 이 곡 저 학생회 시절 노방전도도 하고 군부대 위문 공연도 가고 농촌 성경학교도 막 했었는데 생각나는 곡이에요 라고 좋아해 주셨고, 우리 엠버 앵순이님도 어머 제 최애곡이 흐르네요 출첵 남기셨습니다. 앞서 이승철 피처링 범키의 시편 3편 아침의 노래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찬양 들으며 운동하러 갑니다. 행복한 엄마님. 아침 호두님도 오늘도 고마워요 샬씨. 예, 남기셨습니다. 4061번님도 와주셨고, 평안의 아침 샬롬이 깃들길. 한방누님은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제가 받고 있어요. 뭐 제가 두 아이를 키웠지만 또 교육받으면서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게 많았네 느끼게 돼요.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손주 잘 돌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 미리 이렇게 공부까지 하시면서 손주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한방누님. 예, 잘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일단 내리 사랑이다 보니 그냥 눈에서 꿀이 떨어지던데, 우리 부모님 봐도 저희 손주들을 볼 때 정말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는 엄청난 그 모성애 부성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특히나 손주. 예. 물론 그 체력적인 어떤 그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노하우가 있잖아요 또. 예. 경력직이시고. 예. 잘 하실 겁니다. 키친의 냥이님께서 도쿄에서 인사드려요. 운디 지난 8월에 부산 해변열차 타러 간다고 사연 남겼어. 맞아. 예. 지금은 제가 머무는 곳으로 복귀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셨군요. 출퇴근 1시간 동안 방송 들으며 큰 힘을 얻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어제 이름으로 여러 얘기들, 사연들 소개가 됐잖아요. 늦었지만 저도 합류하고 싶어가지고. 제 이름은 화수예요. 화수. 그래서 친구들이 그럽니다. 목금이랑 토일은 잘 있지? 라고. 이름 계획, 이름으로 또. 또. 저의 시간표 같은 이름, 저는 제 이름 너무 좋아하고요. 오늘은 목요일 곧 주말권입니다. 종종 사연 남길게요 라고. 화수님. 예, 우리 일본 애청자님이신데 또 이름까지 밝히셔서 더 정겹네요. 예. 앞으로 화요일 수요일 되면 화수님 또 생각나겠다. 우리 일본에서 잘 듣고 계시는지.

고맙습니다. 일본은 또 시차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랑 예 지금 뭐 똑같이 출근 시간에 들으시는 것 같아요. 민호기 찬송가 듣죠. 나는 예수 따라가는

김도현 가을 들었고요. 민호기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은성맘 야 오늘 1부 선곡이 너무 좋네 라고 예,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저야말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별님도 와주셨고 이병희님 엔젤맘님 찬양 잘 들으면서 일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좋은 하루 시작 다 좋습니다. 예, 하셨고 우리 7488번님도 대구에서 출근길에 방송 듣네요. 예, 와주셨고요. 산골 안학내님 그니까요. 손주는 왜 이렇게 이쁜지 저도 손주를 봐주고 있는데 이쁜 건 이쁜 거고 근데 힘들어요. 조금 미리미리 체력 보충해 넣으세요라고. 아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또 체력이 예, 굉장하잖아요. 자 1부 마지막 곡은 나영환, 오은 같이 부른 밀러의 찬송가예요.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우리는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재능을 부여받았다. 생명, 사랑, 그리고 웃음이 그것이다. 이런 소중한 재능들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배운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역시 기꺼이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줄 것이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 중 일부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호수는 하늘만 올려다보고 하늘은 호수만 내려다보는 어디에도 길은 없고 길이 모두 막혀버리고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호수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는 외로운 호수, 정든 호수, 나의 고향 같은 것.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색된 호수 중 일부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듯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나의 영혼에 불게 하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을 오르듯 할 것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임하여 주소서. 오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소서. 나의 손이 더 따뜻해져서 다독이게 하시고 감싸안게 하시고 사랑을 담은 손이 되게 하소서. 내가 능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조찬미, 이윤화, 오은, 김지훈, 조주영 여러 사역자가 함께 부른 세상이 밝아지도록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목요일에 샬롬 CCM 2부가 열렸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해즈로님께서 춘천으로 동생 만나러 혼자 ITX 타고 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동생의 다친 마음이 잘 열리기를 기도해요. 라고 남기셨고요. 일단 마음이 열리려면 또 예, 맛있는 걸 드시면서 같이 아이스 브레이크도 하고 예, 그렇게 또 예수님이 잘 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님 아들 논산훈련소 오늘 수료하는 날입니다. 찬양드리며 싱싱 달려가는 중이에요. 찬규 화이팅! 이라고 또 남기셨고요. 별사랑맘 1040님은 저희 교회는요 매년 이맘때쯤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 가자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아침을 먹고 이제 학교나 직장으로 가는데 교회에서 준비한 아침 식사가 마치 호텔 조식 뷔페 같아요. 뭐 밥 메뉴, 디저트, 과일 다양해요. 예. 아이들이 먼저 기억하면서 새벽 예배를 가자고 합니다. 야,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 둘째는 6살인데 새벽 예배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으니 새벽 배송 가야 해 라며 일찍 자야 된다고 딱 일주일 만에서 아쉬울 정도입니다 라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은 뭐 우리 수험생들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예. 아침에 또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 아침 거르고 갈 경우도 있는데 아예 그냥 더 일찍 교회에서 새벽 예배 뭐 각자 드릴 수 있게 하고 기도하고 뷔페처럼 차려진 음식 자기 취향껏 먹고 그러고 이제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또 기도하고 아침 먹고 일터로 회사로 가고 준비하는 손길은 조금 이게 힘들 수 있겠지만 아, 이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 또 일반 또 성인들이 좋아하는 메뉴 이렇게 다 있으면은 아 너무 좋죠. 저는 갈 것 같은데 예, 이러면 조준모, 심종호, 장윤영, 강찬 함께 부른 찬송가 거룩 거룩 거룩.

소리의 새벽 이슬 같은 이었고요.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조준모 심정호 장윤영 강찬 거룩 거룩 거룩까지 세 곡을 이어서 쭉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한이바람님께서 아 선곡 무엇 아침부터 어깨가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다위처럼 한이바람이 부는 가을 초입이라 그런지 확실히 생기가 도네요. 선곡도 아주 발랄하고 너무 좋은 아침 만들어주신 주님 또 CBS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닉네임이 한이바람님이신데 아 지금 이제 한이바람 불 때인가요? 바람도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 배웠는데 예. 한이바람 이게 순수 우리말인 거죠. 한이바람 예. 뭐 한이바람도 있고 뭐 높새바람도 있고 돌개바람도 있고 무슨 뭐 바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합한자님 훈디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6살, 4살 아들들이랑 또 애들 아빠랑 부산으로 당일치기 1일 여행 가려고요. 우리 집에서 부산까지 KTX로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부산역에서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국제시장 가는 코스를 짜봤거든요. 근데 거리가 괜찮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아, 우리 부산에 계신 우리 샤시 가족분들 일단 부산역에서 송도해수욕장 찍고 그 다음 국제시장 찍고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오는 요 코스 어떻게 추천하십니까? 예. 거리가 괜찮은지 동선이 근데 부산도 지하철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그 관광지는 다 지하철로 가능하지 않나? 예. 부럽다. 예. 부산에 또 맛집도 많고 바다도 뭐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8626번님께서 가을은 흐려도 멋지네요. 근사해요. 가을이 약간 이렇게 흐린 날이 더 분위기 있죠. 아, 그 갑자기 생각. 영화 만추. 만추가 뭐 여러 번 리메이크 된 작품인데 저는 이제 탕웨이랑 현빈 씨가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 만추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미국에서 올 로케이션 했. 아, 그 영화도 너무 좋은. 딱 그 느낌이죠. 근데 아직은 그런 그 꽉 찬 가을까지 무르익은 가을까지 가려면 조금 있어야 되긴 해요. 신청하신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우리 8626번님의 신청곡 듣고요. 하덕규의 사랑일기까지 이어드립니다.

지난 주말 한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평소 50여 명 모이는 예배당이 신랑 신부 가족과 친척, 교인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정면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다. 조용하고 경건했지만 즐거웠다. 성도들의 찬양은 마치 천국의 소리 같았다. 예식 후에도 여운이 짙었다. 목사님 앞에선 신랑 신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한 혼인 서약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고백처럼 들렸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하객들도 예배에 스며들었다. 이 결혼식을 위해 목사님과 성도들은 오래전부터 신랑 신부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하객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참 따뜻하고 행복한 결혼식이었다. 언제부턴가 성도들에게도 화려하고 편리한 예식장이 익숙한 선택이 됐다. 예식은 빨리 끝내야 하는 통과 의례 혹은 이벤트가 되기도 한다.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다. 결혼식이 가벼워지고 있다. 이날 결혼한 신랑 신부는 거룩한 예배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들은 부부로서 첫 출발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구별된 장소에서 드린 겸손한 결혼 예배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다. 이렇게 예쁜 신혼부부를 축복하소서.

김성은, 정신호 함께 부른 결혼을 위한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작은 교회 결혼식. 뭐 결혼식이든 아니면 어떤 사업장의 개업식이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 출발에는 그 삶에는 사랑과 기쁨,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작은 예배당에서 드린 결혼식 주례 목사님께서 하객들 배려한 부분이 저는 참 또 고맙네요. 와닿고 되게 좀 강압적으로 그 결혼식 예배에서마저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좀 마음의 불편함, 거부감을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배려하셔서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쓴 그런 작은 결혼식.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우리 비공개님께서 오늘은 저의 54번째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생일입니다. 어제 저녁 때 남편에게 내일 내 생일이야 하고 말하고 잤건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급히 출근하는 남편 뭐 축하의 말 한마디 없이 쌩 갔어요. 2주 뒤면 장로 임직을 받는 남편 점점점 뭐 이해하지만 점점점 오늘 마음껏 축하받으면서 행복한 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훈디는 축하해 줄 거죠?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이 된다면 김수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오늘 54번째 생일 맞으신 우리 비공개님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요. 저의 어떤 축하를 이제 신호탄으로 시작으로 많은 분들의 어떤 축하, 격려, 응원, 선물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비공개님 축하드립니다. 신청곡 나눌게요. 김수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음반 중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마음에 품은 이 소원, 주신 줄로 믿고 주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우리도 말없이 한 사람 곁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김해시립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437장 찬송 하늘 보좌 떠나서 박동현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103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고 발버둥칠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날 위하여 이윤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인하신 구세주여 신영옥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김남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김종찬의 찬양 박운성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인명희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목마른 자들아 숭실남성 합창단의 합창으로 듣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상록수님, 가을엔 가을의 세계 동화되는 고운 일상을 내가 매일 기쁘게 하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작은 자님께서는 기도문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미루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정말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루아흐 엘로힘 부헤사님, 주님, 일을 구하는 과정이 그저 수단이

되는 게 아닌 배려하고 존중하는 과정 되기를 구합니다. 이를 구하고 계시는군요.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원조 멋쟁이님께서는 새벽 공기 제법 싸늘하다고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분들 새벽 찬 공기 건강 조심하시고 어디에서든 은혜 충만한 시간 보내시라고 보내주셨어요. 샬롬 규님께서는 내가 생각을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기에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주님이셨네 청해 주셨는데요. 강종현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나목과 지미선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산바다님께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청하셨는데요.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샘의 찬양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어서 축복의 통로의 곡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0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은 거룩한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두려움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경쟁,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 질투, 파벌, 음행, 교만 등으로 인해 무너져 버림으로 자신의 사역이 헛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사역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바울이 가진 이 거룩한 두려움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주님의 몸이며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갈수록 과격하고 사납고 무례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교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바울처럼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먼저 회개하며 프로그램과 돈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우뚝 서며 닫혔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0: 시아가로 가까이 박정하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너 성결키 위해 이장희의 찬양이었고요.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전야곱님 오랜만에 아이디 소개해드리네요.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옥상딸기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제가 있는 대구에 오셔서 3일째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 치료받고 오신다고 하네요 하셨어요. 아버님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까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노라 칠사님 시원한 아침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죽게 하소서. 소나무님께서는 군에 간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아직 보직 받기 전이군요. 그리고 신혜숙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다시 입안이 헐고 하지만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발톱 치료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0702번 오늘은 체육대회 진행요원으로 행사 지원할 듯 하네요. 모두 안전하게 무사히 잘 마무리되시기 바랍니다. 이 진행요원 공정해야 되잖아요. 또 잘 하시기 바라고요. 보라미님께서는 내맥이 끝나면 아들 며느리가 부탁한 진미채 볶음 멸치 볶아야겠습니다. 엄마표 밑반찬이 먹고 싶다나요? 이런 게 행복이죠? 이런 세상에 이런 자랑 하실만 하네요. 정말 없던 힘도 생겨나실 것 같아요. 아,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수원님께서 홍대와 양화진 청해 주셨네요. 사라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한반도 26님께서 신청하신 곡 먼저 듣습니다. 진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실로암.

우리 정신의 활동 과정은 거대한 보고서나 논문 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설 형태가 아니다. 인간 정신은 가장 미미한 메모와 쪽지의 형태로 작동한다. 우리의 뇌는 메모 상자며 우리의 생각은 메모가 꾸는 꿈이다. 누군가에게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해도 그에게는 여전히 생각과 메모가 남아있다. 자기 글쓰기는 그 자신을 계속해서 삶에 붙어있게 한다.

헥토 하루쿠에터의 메모의 문화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루의 무게에 짓눌려 흩어지는 생각일지라도 우리는 지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임현모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우리 주님 밤새워 이장희의 찬양이었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바하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까지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요즘 하늘을 보면 주님 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더욱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희사랑님께서 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청해 주셨어요.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아직 낮에는 살짝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바람이 확연히 달라졌죠. 이제는 여름 이불, 여름 옷, 또 선풍기 이런 여름 용품들과는 안녕을 고할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잘 쓴 여름 물건들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깨끗이 씻어서 바짝
1: 다시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

요즘 저희 CBS 라디오를 통해서 이 곡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또한 우리를 지켜주기를 히말라야 라다크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씨 뿌리는 날의 시 가지고 만들어진 이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홍순관 씨의 찬양이었는데요. 다들 감미로운 음악 너무 고맙다고 꽃꽃이 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가을이 정말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아한 그런 가을을 우리가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맞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은 이렇게 항상 우아한데 공부방 시간만 되면 장난꾸러기 학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 목요일에는 CCM 공부방 시간 통해서 유쾌한 두 분의 선생님께 새로운 CCM 또 배워보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죠. 오늘 시끌벅적한 일부가 예상이 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은영의 CCM 캠프입니다.

0: 한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곡들이죠. 가을과 관련해서 박강수가 부른 가을은 참 이쁘다. 이 곡은 일반 가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가을이 되면은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테마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러빔이었어요. 러빔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찬양곡들 들을 수 있어서 참 선곡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팀이기도 합니다. DJ들은 아무래도 계절 따라가게 되니까 주님 닮은 가을 들어보셨어요. 선곡이 가을가을하다. 또 어쩜 이렇게 가을이도 예쁘고 찬양도 예쁘고 하네요. 이런 여러분들의 문자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방에서는 또 이 두 분의 가을 남자들과 함께 어떤 곡을 들어볼지 기대가 됩니다.

0: 두 분의 추남. 웃음소리 못 살렸습니다. 제 마이크 올리기 전에 두 분이 웃으셨어요. 가을 남자와 함께하는 CCM 공부방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쌤, 주쌤 두 분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1: 안녕하세요. 추남일 주쌤입니다.
2: 안녕하세요. 추남이 김쌤. 아, 빵 터졌네요.
0: 아니, 이거 굉장히 오래된 아재 개그인데 추남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1: 아, 진짜 한 30년 만에 들은 것 같아요.
2: 21세기 들어 처음 듣는 거.
0: 네. 자, 오늘 정말 가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또 공부방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1: 아까 이 동네에 저녁에 저녁 먹고 잠깐 지나가는데 요즘에 노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0: 노을까지 가을 남자 분위기
1: 추남 1입니다.
2: 좀 전에 러빔 얘기하셨는데 아주 영리한 기획이었거든요.
0: 그쵸.
2: 저는 저도 뭐 나름 곡을 쓰는 입장에서 간절기라는 곡을 좀 쓸까? 계절 사이사이마다
0: 그러네요.
2: 계절이 바뀌어 가나 봐 이러면서 간절기.
0: 그러네요. 간절기 이런 곡은 없으니까. 좀 독보적인 노래로 항상 그 환절기, 간절기.
2: 간절기.
0: 네. 자, 오늘 자 이제 9월이 되면서 또 참 좋은 분위기 있는 곡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항상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저희가 준비한 미리 준비해서 음원에 넣어놓은 곡들을 다른 프로그램의 DJ들이
2: 자꾸 먼저
0: 방송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이러면서 또 지난번에 이제 밤에 재방송으로 듣는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물론 이제 생방송으로 듣지만

0: 아마 김은영 아나운서 코너에서 소개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부방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곡을 또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같이 나누고 한 네. 거를 밤에 이제 12시 넘어서 집에 가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좀 뿌듯해지고 그렇죠. 네. 뭔가 네, 두 분의 덕이 참
1: 뿌듯한 마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최정원 아나운서께서 네. 어쨌든 뭐 자이 타이 뭔지 모르겠지만
0: 자꾸 새치기를 하셔서 이제 그만하시라.
1: 아니, 자주 걸어주셔서 감사해요.
0: 아니 근데 우리가 소개한 다음에 우리가 1등으로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틀어주시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는 와. 거죠. 본업 모먼트가 이거 새 노래가 나왔는데 이러고 먼저 이제 네. 실은 오늘 소개해드릴 곡을 우리 최정원 아나운서가 새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2: 하지만 또 아주 자세히 맛깔나게 그쵸. 소개하는 그쵸. 코너는 이 코너밖에
1: 소개하셨나
0: 봐요. 이거 듣고 또 내일 또 어떤 반응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오늘 주쌤께서 먼저 소개를 해 주신다고요.
2: 네. 네. 오늘 소개할 곡은 지난 8월 19일에 발매된 잘 아시는 팀노거십의 신곡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입니다. 팀노거십은 다 아시는 그 곡 있죠? 하나 둘 셋 넷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0: 갑자기
1: 줄 알았어요.
2: 자, 이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의료 선교 단체인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이 모태가 된 팀인데요. 2019년에 예배와 컨텐츠 등으로 사역을 확장하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에는 음악을 전공한 분들도 계시지만 현직 의사분들도 계세요.
0: 네.
2: 그래서 아주 유니크한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곡은 환호와 함성을 의미하는 루아라는 제목의 EP 타이틀곡이고 총 3곡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여러모로 참 잘하고 모범이 될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곡에서도 그 메시지에서나 음악에서 보여주는 꼼꼼함들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나중에 이 곡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저희가 워십 팀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실내에서
0: 네. 예.
2: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네.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는데 이번 곡에서 이 팀은 야외에서 아주 유쾌하고 발랄하고 심지어 그간에 그 가져왔던 그 모든 진중함을 버린 듯한
0: 네.
2: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재밌거든요. 그래서 뮤비로도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을 해드리고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의 집을 노래한 곡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0: 네.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저는 팀 룩 워십의 룩이 누가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또 배웠어요.
2: 우리 아나운서분들 네. 몰르셨죠?
0: 아는 분도 많이 계셨겠지만 제가 조금 제가 좀
2: 아, 우리만 늦은 건가?
0: 자, 팀 룩 워십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워십의 이 느낌이 굉장히 정말 신나고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참 좋은 곡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와중에 이 곡을 송정훈 아나운서도 먼저 소개를 했다고요?
1: 네, 어제.
0: 아, 정말.
1: 다들 새치기에 아주.
0: 안 돼, 이제. 내가 심어놓은 노래란 말이야. 말하면서.
1: 팀 루워십의
0: 네.
1: 기존 곡들이 좀 이렇게 숙성회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 곡은 굉장히 화려하게
0: 그니까요. 너무 신나.
1: 그렇죠.
0: 들으면서.
1: 영상 보면 아주 귀염한 또 이렇게 모습들이 있어서
0: 네.
1: 컬러풀한 느낌. 네,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2: 한편으로 또 상상은 이 곡을 실내에서 그 평소에 그 자주
1: 예배집회.
2: 올리는 예배집회 그 영상처럼 올리면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해요.
1: 그거 꼭할 거예요, 또 아마. 나중에 라이브 버전 해가지고 또
0: 그렇죠.
1: 할것 같아요.
0: 요즘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들 업로드 하시니까. 저희 조금 전에 찬양 들으면서 우리 셀카 찍었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저희 그 계속 보고 싶다 하도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2: 추남들을요?
0: 저도 실은 그렇게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서비스로 그 CCN 공부방에서 소개됐던 곡들을 좀 만나보실 수 있게끔
1: 네.
0: 서비스를 잘해야 될 텐데, 참 제가 잘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1: 잘하셔야 될
0: 항상,
1: 텐데요.
0: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두분 선생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탁하며 전부여 의지하셔서 두분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오늘 라이브 너무 많이 하시는데.
0: 제가 지금
1: 중간중간 타령도 하시고 막.
0: 저녁도 못 먹고 오늘 제가 TV 뉴스도 누구 후배 대타하고 그래서
1: 제일 바쁘신 날 같아요.
0: 오늘이 그러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자, 정신이 없지만 우리 김쌤 수업은 집중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1: 집중. 자, 그 어노인팅 워십을 떠올리면 뭐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인데 그래도 이렇게 간판 워십 리더를 떠올렸을 때 지금 현역으로 뛰시진 않지만 전운주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또 추억하시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어노인팅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고 이제 내려놓은 이후에는 개인 앨범을 또 하셨었고 그 이후로는 조금 더 사역이 단순히 예배 사역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그런 공연과 강의로 많이 다니셨는데 간만에 전운주 목사님의 목소리,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이 지난 5월 말에 발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에서 앨범을 내셨는데, 2023년부터 2025년에 걸쳐서 그 더불어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노래들 여섯 곡을 모아서 하루 이렇게 예배 집회를 의미 있게 가지신 걸 라이브로 발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녹음은

0: 작년 11월 23일 날 했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정리를 해서 5월 29일 날 발매를 했던 앨범 안에 환대의 노래 라는 곡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노인팅의 또 이제 그 간사님 박기범 간사님,
1: 네,
0: 전은주 목사님과 같이 공동으로 작사를 하셨고 또 작곡에는 최명호님과 함께 더불어서 또 공동 작곡을 하셨는데 전은주 목사님의 정서가 잘 담겨져 있고 또 더불어 함께 교회의 주요한 가치, 환대의 가치가 잘 반영돼 있어서 전 이런 이야기 이런 노래가 지역교회에서도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부를 수 있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은주 목사님을 좀 그리워하실,
1: 네,
0: 워심 리더로서 그리워하실,
1: 맞아요,
0: 분에게,
1: 네, 네,
0: 간만에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제가 사실 한 3살 이후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이 곡을 듣고,
1: 네?
2: 아, 눈물이 펑펑 나서 약간 이렇게
1: 아, 나 굉장히 감동적으로 듣고 있다가
0: 감동 파괴자.
1: 아, 정말.
2: 아, 정말 그 가슴 찡함이 있고요. 네, 네. 들어보시면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를 수 있는, 네, 그런 곡이어서 이렇게 귀에 쏙쏙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더불어 함께 교회 여기 보컬은 전은주 목사님 음성으로 함께, 네, 하실 수, 네, 있다. 환대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곡을 다시 한번 같은 부분을 부를 텐데 전 이게 예배의 신비인 것 같아요. 예배 안에 이 두 가지 포스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있고 내가 안아야 하는 누군가가 이곳에 같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의 눈빛을 좀 이상하게 됐는데 다운로드 받으면 나도 누군가를 향해 그 눈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신비가 이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향해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앞에 부분을 부를 때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뒤에를 부를 때는 옆에 부분을 향해 그 눈빛을 반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0: 눈 피하지 마시고. 아, 정말 왠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옆 사람 얼굴 네. 바라보기 되게 쑥스럽고.
1: 그렇죠.
0: 예, 저도 굉장히 아이거든요. 아이 성향이 강한데 눈 마주치고 이거
1: 서로 축복하라 그러면 막 어쩔 줄 몰라.
0: 근데 막 갑자기 끌어안아주고 싶고 막 토닥토닥 해주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환대의 노래. 네,
1: 따뜻한 그쵸.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이 노래 나가고 있는 동안에 지난번에도 인사드렸던 이 베이시스트 한상도님이 어렌팅에서도 현직 사역하고 계시고
0: 생방하실 때
1: 또 여기 오셨어요. 또. 네. 오늘도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가 그러게요. 있다가 이 노래의 연주를 또 직접 베이스. 하셨어요.
2: 아시아 네. 최고의 베이시스트. 아 제가 세계 최고.
1: 지금 이게 낮춰진 건가요?
0: 우주 최강.
2: 우주 제 기억력의 문제니까요. 죄송합니다.
0: 자, 네. 그래서 찬양이 나가는 동안 우리 두 분 쌤님께서 좀 오늘의 모범생을 또 네. 예, 아주 정말 힘들게 선정을 하셨잖아요. 아, 다들 네.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 주셨는데 자, 두 분 모범생을 선정을 해 주셔서 제가 모범상을 네. 모바일 쿠폰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로 그 따끈따끈한 지금 딱 이 환절기에 필요한 생강차. 아.
2: 자처는 안 되는 거죠?
0: 차가운 걸로? 네. 생강차 모바일 네. 쿠폰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한 분 한 분 선정해 주세요.
2: 저는 아까 곡 소개해드렸는데 뮤비 보고 오셨다고 그 젊은 에너지 넘친다고 하시면서 하하호호님.
0: 네. 네. 아 정말.
1: 잘 어울리시네요. 네. 젊은 에너지 넘치면서 하하호호.
0: 이름도 너무 멋지시고. 네. 네.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네. 또 한 분.
1: 네 오늘 들어오셔서 또 열심히 채팅하고 계시는 채기고파님.
0: 채기고파님. 네. 네. 네.
1: 계속

0: 들어오시라고.
1: 그러게요. 오늘 굉장히 게시판에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게시판을 분위기를 이렇게 딱 띄워주시는 분들.
0: 그러게 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네. 열심히 하신.
2: 저희가 제가 아시아 최고라고 했더니 아까 그 베이시스트 채훈이 아빠님 어노인팅의 베이시스트께서 중요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크크크크크크라고.
1: 누가 코 걸고 그랬어. 아 정말 우리 정말 아유. 오늘 생방송 공부방 시간에 참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두 분 네. 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의 네. 추남 원투 공부방 아유. 시간도 너무 즐겁게 만들어주시고 네. 네, 그래서 덕분에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는 곡들을 다음에 아 맞다 여기에서 코를 고셨지 한대 노래 때 자 오늘 보너스 곡을
0: 보너스 네네 자, 보너스는 조금 더 익숙한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CBS에서 자주 언급되고 소개되고 또 노래가 나가는 팀 중에 한 팀입니다. 남성 사중창 팀인 크룩스. 보면 거의 매주 한두 곡씩 이상 꼭 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0: 찬성가를 네. 또 워낙 많이 부르셨어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네.
0: 크룩스가 최근에 8월 20일 날 정규 3집을 발매했는데요. 6곡이 수록된 정규. 처음에는 타이틀곡만 듣고 아, 또 찬송가 내셨구나 하고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는데 들어가 봤더니 1번, 6번 트랙을 이제 찬송가 리메이크하시고 2번부터 4번까지 4곡을 멤버 4분이 이렇게 한 곡씩 솔로곡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 창작곡을 하셨네. 그래서
1: 네.
0: 이제 그 곡 중에 오늘은 이수철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멤버 4분 중에 약간 예수님 닮으시고 약간 그 키아누 리브스 닮으신 수염 이렇게 되신 분이 있어요.
2: 아, 네. 수염을 항상 기르고 다니시는데 아, 네. 예, 존 윅 생각하시면 그
0: 거의 비슷해요.
2: 예, 그 얼굴이신
0: 요 앨범에 있는 그 찬송가 곡을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곡이 있는데 뮤비를 보시면 정말 중간에 AI 영상으로 만들어서 존 윅처럼 막 총 쏘고 싸우고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시고 오늘은 이수철님의 솔로곡인 나 고백이라는 곡인데요. 진짜 이 노래야말로 가을에 잘 어울리고 심금을 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네. 자, 크룩스, 이수철, 존 윅. 차리 나 고백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공부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거룩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소리 보기에 예수의 시선 이 곡도 최근에 발표된 곡이고 얼마 전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에 다녀가셨죠.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신청곡으로 들어왔어요. 소리 보기 예수의 시선 들어보셨고요. 그 전에 전해드린 크룩스 이수철 나 고백 그리고 더불어 함께 교회의 환대의 노래 팀로거십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오늘 공부방 시간에 함께한 곡들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정말 역대급 일이 많았었던 날이어서 제가 배도 고프고 좀 힘이 없다 말씀드렸더니 두 분 선생님께서 정말 저를 웃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또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아주 텐션을 끌어올려서 생방송 일부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즐겁게 웃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부는 좀 차분하게 진행할게요. 자, 젠 존슨의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1부 끝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혹시 여기에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혀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늘 그 알의 편에 서겠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가혹한지 잘 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멋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 역시 잘 알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잡문집중 1부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2: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0: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대개 경험과 우리 자신의 판단입니다. 지난날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하며 가장 합리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물론 경험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누구보다 물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배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고 성경은 그가 그 물 위를 걸었다고 예수님께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는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경험을 아무리 되짚어 보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기준이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 없이 뛰어드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경험만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앞에도 쉽게 건널 수 없는 파도가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곧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이미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파도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신의 한계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CBS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말로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책 듣고 싶어요. 매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2533님, 오늘은 배주은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전민희님께서 퇴근 후에 북부 지역 채용 박람회가 있어서 구경하고 왔더니 엄청 피곤했답니다. 그래도 기운 차린 후 저녁 기도하고 왔어요. 내일 출근을 위해 다시 듣게 합니다. 기운이 좀 나네요 하셨어요. 제가 일부에서 괜히 엄살 부린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힘내서 내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음악은 님께는 위로의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오늘 좀 직장 상사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셔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세상에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식사 시간에 저녁에 따님 앞에서 눈물이 나셨나 봐요. 엉엉 울기까지 하셨다고. 위로가 필요해요 하셨는데 어쩌면 친구 같은 따님 앞에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눈물도 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저희는 찬양으로 위로해드릴게요. 다미의 찬양으로 위로 준비하고 있고요. 조세핀님께서 아직 준비 안 했는데 옷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하늘을

좀 바라보면서 밤방송 마치고 외투도 잘 챙겨서 따뜻하게 좀 다니세요. 고맙습니다. 조세피님 덕분에 오늘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힘을 낼수 있는 것 같고요. 1058님께서 특별한 또 사연을 노을 지는 하늘 사진을, 구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며, 은영님, 오늘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서 기분이 꿀꿀했었는데 보상이라도 하듯 초저녁 하늘만큼은 너무 예뻐서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은영님 감상하시며 잠깐 쉬어가시라고 보내봅니다. 사진보다 실제는 훨씬 더 선명하고 예뻤답니다. 라고 예쁜 엽서처럼 사진에 이렇게 글을 정말 제주도 좋으세요. 보내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옛날 예쁜 엽서전에 보내던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은 강찬이 부르는 하늘을 봐 준비했어요.

Be still,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루이스 펠링햄 찬양이었고요. 아발론과 루스타프가 함께한 We Will Stand 이 곡은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와이러니 님께서 목요일 밤의 여유가 오랜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조나단 님께서 문자는 뜸하게 보내지만 이 방송을 매일 청취한답니다.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매일 와주시는 조나단 님도 찬양으로 늘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송동욱 님께서 저희 끝인사를 참 예쁘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제가 이렇게 끝인사를 드리는데 참 좋다고 써주셔서 그만큼 예쁜 또 찬양이 있어서 조찬미 씨가 부르는 내일을 위한 기도라는 곡으로 오늘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자 먼저 강인원과 브니엘입니다. 매일 주님과 조찬미 내일을 위한 기도

연평안 장근희 주의 은혜 신청하신 곡 바로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또 앞서 조찬미 내일을 위한 기도, 강인원 부니엘의 매일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습관. 오늘도 CCN 캠프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24시간 함께하는 조이포유, CBS 레인보우 꼭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방송도 함께해 주시고 CCN 캠프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Soul Satisfied Music 앨범에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사진과 기사를 가위로 오려서 공책에 붙이거나 파일에 모았던 거 기억나시죠? 저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스크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볼 때마다 뿌듯해하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정보를 만나기 때문에 보는 순간 저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요, 다시 열어보기보다 또 다른 정보에 밀려서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다행인 건 요즘 10대와 20대들은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이나 영화, 공연 티켓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다이어리를 꾸미기도 한다고요. 이것도 일종의 스크랩이죠. 아날로그의 감성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순간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손에 닿는 곳에 머물

어떤 것들 스크랩하셨어요? 저는 영화나 연극 포스터, 왜 극장에 가면 홍보 포스터 있잖아요. A4 용지 정도 되는 거. 그거 모았고요. 지금도 파일에 끼어져 있어요. 오려서 모은 건 신문에 있는 책 베스트셀러들 그 목록을 예, 공책에 붙여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살림의 꿀템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오려서 어머니 주시거든요. 플라리스님, 무슨 보물단지처럼 지금도 책꽂이 한 귀퉁이에 꽂혀 있습니다. 볼 때마다 뿌듯하시죠. 이터널님은 저도 갑자기 손글씨가 너무 쓰고 싶어서 컴퓨터 키보드보다 성경 필사, 그 손맛, 그죠? 다시 시작한 지 이제 좀 되셨군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손글씨 쓰는 그 시간 너무 행복하고 기다려집니다. 손으로 오리고 손으로 쓰고 했던 거. 예,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이. 가브리엘님, 추억을 남기는 방법은 아날로그 세대들이 더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이 소중했던 것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지켜가겠죠. 오늘도 당양루에서 소중한 추억의 한 것을 완성해 봅니다. 아멘. 청소하는 영배신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무엔입니다.

이제 추워서 창문도 닫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니까. 예, 허유미님과 함께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아까 방송 올라오기 전에 직원 중한 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오면서 어유 이제 이것도 못 먹겠어요. 추워요. 이러시더라고요. 플루트님, 오프닝 멘트를 들으니까 고등학생 때 장국영 배우에 빠져서 사진 코팅해서 스크랩하고 모았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한 35년, 40년 전의 일인데도요. 사진이 사실 장국영 사진뿐 아니라 그걸 모았던 그 나이 나를 떠올리게 하니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다시 펼쳐보시죠. 사랑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6067번님, 오늘은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가 태어난 지 내일이면 일주일이 되는데요. 아직 인큐베이터 안에 있지만 오늘부터 엄마와 한 시간씩 있다가 다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른 이상은 없는데 좀 엄마한테서 일찍 나와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는 거고요. 우리 이쁜 며느리 진선아, 힘내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겁먹지 말고 기운 내자. 오늘 이쁜 아가 잘 보고 와. 사랑해 하시면서 며느님께 들려주고 싶은 찬양 신청하셨어요. 토기장이 오늘 아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많이 기다린 날일 것 같아요. 시와 그림이 부르는 토기장입니다.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었습니다. 러브유님께서 수시원서로 학교 들어갑니다. 대신 시험을 쳐줄 수도, 대신 대학을 골라줄 수도 없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지혜로 가장 맞는 곳에 지원할 수 있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러브유님과 함께 듣고 싶어서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걸어놨어요. 이연수가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다녀오세요. 이현수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감셋 3cm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주만바라기님께서 임예송으로 불린 찬양이 나오니까 더 반갑고요. 경건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듯 좋습니다. 아까 토기장이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주만바라기님 반갑고요.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께서 저 휴가 내서 친구 모임 가고 있거든요.

하늘하늘한 치마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아유, 좋으시겠어요. 버스 안에 들려주시는 찬양도 오늘은 더 은혜 가운데 듣게 됩니다. 감사 함께 이어서 들을까요? 축복과 은혜의 나날 들림과 함께 듣겠습니다. 지선이 부르는 감사.

새벽 예배 때 우픈 사연. 3665번님이 새벽 예배 이제 가시는데 성경 통독을 돌아가면서 몇 절씩 나눠서 읽는데요. 근데 다 읽은 후에 또각또각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 안경집을 닫는 소리. 읽고 난 다음에 안경집을 다시 닫는 소리. 우리 모두가 돋보기를 쓴다는 얘기죠. 오픈 얘기 맞네요. 근데 또 듣는 저는 왠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는 I offer my life, 나의 모습 나의 소유 3665번님과 함께 우르르 워십 앨범에서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신영규님이 신청하신 다윗처럼 장종택이 부릅니다.

서재현 달리기 요셉과 다니엘 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9027번님, 직장에 일찍 와서 코스모스 길을 걸었는데 이제 정말 가을이 왔어요. 운전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잠자리들이 보이더라고요. 마야님,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아멘. 1부 끝곡. 위러브 앨범에 있는 오직 주의 은혜만 이 곡이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2: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은 해방된 날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항상 남편과 출근해서 도와주는데 오늘은 남편만 출근시키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배도 안 고프고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성경 통독 2시간째입니다. 세례 받은 지 2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짬날 때마다 성경 통독하는데 2년 동안 6번 통독했어요. 우와, 읽어도 읽어도 꿀처럼 단 것 같습니다. 조만간 CBS 본사 사옥에 있는 성경필사 전시에 다녀온 후에 필사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신나는 찬양 신청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1058번님과 같이 들었고요. 다윗과 요나단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이렇게 게으른데 우리 1058번님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6번을 통독하셨다니, 예,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멋져요. 예, 꿀처럼 단 것 같다는 이 말씀도 너무 좋고요. 그 이어서 조금 신나는 분위기를 이어보고 싶어서 손영진의 은혜로다까지 들었고요. 냉동실 정리하면서 찬양 들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자고 오늘 말씀 나눴는데 눈물 나게, 진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의 감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랜만에 들어오신 보라미님도 보이네요. 엄마 모시고 병원 갑니다. 3개월 정기검진인데 10년쯤 돼 가는데요. 운전도 그래서 배웠거든요. 겁도 많고 기계치라서 생각도 없었는데 용기를 내니까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엄마 일도 그렇고 가끔 교회 섬길 때 저에게는 필수였거든요. 섬세하게 준비하신 주님. 안전운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에 더 쓰임받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8751번님, 감기 기운 있으세요? 빨리 나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감기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환절기 감기는 특히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신청하신 곡 소리엘이 불러요.

휘장을 지나 담대시 초연하게 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블루딱따구리님 처음에 꽃말이를 신청하셨다가 어제 선거표를 보신 모양이에요. 안 되겠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예, 이 곡을 신청하셨어요. 이 시간에 DJ는 이런 성향이구나 하는 걸 좀 아시는 거죠. 제가 다양한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어제 들었던 곡은 잘 선곡을 안 한다는 거 또 그런가 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마음으로 인기가 막 오르고 있는 곡은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는다는 거. 뭐 이런 DJ 성향을 잘 파악하시면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지.

느낌이긴 하죠. 함께 들었습니다. 추억을 좀 더 되새겨볼까요? 은하수 1004님은 학창시절 지인의 집에서 스크랩 파일을 주제별로 백과사전처럼 꼽혀있는 거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집 있었어요. 맞아요. 9596번님, 전요 아까 얘기가 나와서 예전 앨범을 봤거든요. 색은 좀 바랬는데 그 아이들과 아빠인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청년 시절의 아빠와 또 9596번님과 옆에 남자아이는 동생일까요? 오빠일까요? 그나저나 9596번님이 너무 귀여웠어요. 어머! 사진 보니까 양갈래 그 땀머리를 하고 웃는데 웃는 모습도 너무 예쁩니다. 추억은 아름답다. 안젤라님은 지금 걷기 운동 중이시고요. 민들레님은 감기셨구나. 힘들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몸살도 있었는데 그래도 귀로 찬양 듣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요. 건강한 몸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듣습니다. 회복되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나으려고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사형제 마음님, 교회 특세 기간인데 내일 현호가 특송을 합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감사뿐이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합니다 하셔서 꿈이 있는 자유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꿈이 있는 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였고요. 후야마미님께서 축하해 주세요. 저희 엄마 71번째 생일입니다. 지금도 너무 고우신 우리 엄마 생일 많이 축하하고요.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의 삶도 복되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우시고 마음도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고우시고 우리 후야마미님 이렇게 예쁘게 키우시고 손주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항상 그 삶이 복되길 바라고요.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송정미 함춘호가 함께하는 축복송 준비해 놓겠습니다. 어여쁜 자유님께서 저 미리 축하 적어봐요. 주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9월 13일이요? 예, 미리 축하드리죠. 원래 생일 축하는 일주일 앞뒤로 축하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만큼 축복받은 날입니다. 어여쁜 자유님, 매일의 삶이 어여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어여쁜 삶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매일매일 건강으로 그리고 감사로 복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리 축하드리면서 생일 축하곡 준비해 놓을게요. 먼저 축복송입니다.

어여쁜자님의 생일 축하드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이곡 축하곡으로 들려드린 건데 어떠셨는지요?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었고요. 휘하마미님의 어머님 생신 축하하며 축복송 함께 들었습니다. 장미님께서 요즘 집 밖에 잘안 나가고 힘들어하는 동생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아내와 만나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힘내길 기도하고 언니 오빠가 늘 응원하고 또 기도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함께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100%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좋을 수는 없다는 거 아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처지게 되고 힘들고 끌어올리려고 막 애를 써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잠잠히 내 안을 또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아드리면서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와 그림의 곡은 저희가 1부에 들어서 이 곡을 준비했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미가 부르는 괜찮다, 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최 여사님께서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우울해 가지 않길 저도 기도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8426번님, 헤라스누피님, 또 나눔의 미양님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타카님의 신청곡 이어서 듣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팀룩 워십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신청합니다. 다시 나타카님의 신청곡 팀록워십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함께 했고요. 서미아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마음의 아판자님이 신혼집에 새 소파를 샀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겉원단이 조금씩 뜯어지면서 그 면적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더 크게 뜯어지면 아예 새로운 원단을 방석처럼 씌워야겠어요. 점점 집안 여기저기 낡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도 이 집 허락하시고 부유하진 않아도 마음의 부유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궁궐 같은 집에 살아서 마음이 불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게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마음의 합한자님이 진짜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이디 8529님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오늘 하루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이제 끝곡 전해드려야 돼요. 해리와 해피님이 신청하신 곡 하늘이 너무 예뻐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주는 이 도시의 주 예수전도단 버전도 좋고요. 저는 인더시티라는 팀의 이 버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이 도시의 주 들려드립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입니다. 이 찬송은 탕자를 향해 또는 집 나간 사람을 향해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긴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도 간절하지만 곡조 또한 간절함과 애조를 띠고 있어 모두가 공감하고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탕자의 비유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모의 애절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곡입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간절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나눕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희망차게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좋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향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십니다.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1: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0: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1: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and all your friends and loved ones.
1: 오늘의 CCM CBS 조이포유와 한국 찬양사역자 연합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꽁꽁 닫혀있던 문 앞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소서. 문을 열고 당신의 상한 몸을 보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음을 알게 하소서. 상처를 싸매시고 흰 옷을 입혀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신주련의 찬양으로 주 예수 대문 밖에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께서 문에 오셔서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지혜를 허락하시어 가족과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194장 함께합니다. 이어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현주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교회의 참된 터는 김관동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주님의 시간에 줄라이의 찬양이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정해 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천번제와 김정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짐에 눌린 사람은 임현모의 찬양으로 먼저 들으셨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화라님 만나앱으로 들어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환우를 위하여 중보기도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이정후님, 구찌뽕님 오랜만에 아이디 소개해드리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 감사드립니다 하셨고 노석봉님도 오셨어요. 행복한 사람님 매일 은혜로운 찬송으로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현면수님께서는 둘째 처제가 내일 결혼한다고 알려오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아 좋은 형부시네요. 그리고 작은 예수님께서는 좋은 장막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 계약부터 잔금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모든 과정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혜숙님께서는 찬미사랑의 바람이 나를 스치네 청해 주셨네요. 요즘 바람이 꽤 많이 불어요. 그쵸? 아, 정말 가을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랑방 천사님께서 하나님의 열심 출근길에 듣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미쉘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보내드립니다. 제이어스의 찬양이고요. 잠시 후 내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오신실하신 주 서요한의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1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은 믿음은 들음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죄악과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나 감정 혹은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널리 전파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질 때 성령님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확실한 간증과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킨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반드시 예비된 영혼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영화롭게 함으로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주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선영님께서 오랜만에 신청곡을 올려주셨네요. 은혜 듣고 싶다고 하셔서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내 주여 뜻대로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도로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708번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몇 달 전부터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부모님도 많이 편찮으셨고 저 역시 많이 아팠고요. 딸도 많은 아픔을 겪게 됐고 아들은 군 입대한 후 훈련소에 가 있습니다. 오늘 퇴소해서 혼자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늘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의 계획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시련이라 생각하고 잘 이겨내게 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4708번님 가족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응답해 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님 찬양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날개님께서는 어제 중랑천 운동하다가 크게 넘어지셨다고요. 얼굴과 팔의 찰과상만으로 다행이었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정말 다른 곳 안 다치셔서 얼굴과 팔의 찰과상도 얼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님께서는 가족 문제 또 경제 문제로 길게 기도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이 시간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기님 게시판의 기도와 출석부 보면서 간절함과 사랑과 관심을 읽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를 사랑과 관심에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병이님 오늘도 주님 말씀과 찬송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니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장두보라님께서는 주님 이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네팔과 티벳 땅에 터를 잃은 분들 그 삶의 역경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들, 어르신들 특별한 배려로 보호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은성과 별이 함께 부른 찬양 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은 시편 34편이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0702번께서 신청하신 곡도 보내드릴게요. 어제 체육대회 행사 지원 끝나고 퇴근길에 풍경을 올려드립니다. 가을 뭐니뭐니 해도 하늘이 최고죠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진에 정말 구름이 멋지네요. 저도 요즘 구름이 참 예쁜데 라는 생각을 했더랬는데요. 구름이란 곡이 듣고 싶다고 청하셔서 조효진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완벽한 치유란 없다.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날씨가 흐릴 때마다 욱신거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릴 것이다. 그러나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 때마다 나는 그것을 살아있다는 진동으로 읽기로 했다. 내가 아파야 다른 이의 아픔을 알아챌 수 있고 내 손이 떨려야 그 떨림에 의지해 서 있는 또 다른 손을 맞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느 지하철역 기둥 뒤에 숨어 숨을 몰아쉬고 있다면, 혹은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목이 터져라 울고 있다면, 부디 나의 이 서툰 노래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오늘도 살아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진희의 나는 나를 애도합니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살아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내민 그 떨리는 손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김형미의 찬양 상처입은 치유자 보내드렸습니다. 유진샹님 처음 글 보내주셨는데요. 찬송가 170장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제이콥 박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0: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이 곡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큰 위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배상진님께서 신청하신 시와 그림의 아버지의 응원가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미부 사막에는 새벽마다 가파른 모래 언덕을 기어오르는 딱정벌레들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 몸을 거꾸로 세우고 있으면 옅은 안개가 등껍질에 물방울로 맺혀서 입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이래요.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우리의 곁에는 무엇이 머물렀을까요? 척박한 사막에서 안개 한 줌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딱정벌레처럼 우리도 주를 바라보며 매일 주어진 은혜를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잠시 묵상합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Good Music Station CBS FM.

Down in the Valley.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Solid Rock,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번 한 주도 금세 흘렀습니다.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와, 김명수님은 벌써 어이구 전기장판을 꺼내셨대요. 벌써 꺼내셨나 싶긴 하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느낌이 이불 속에서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선풍기와 전기장판이 공존하는 계절인데요. 프리지아 아이디의 이선양님께서는 미나님 목소리로 시편 듣고 기도문 읽고 또 미나님 생방 들으니까 더 은혜스럽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할게요. 네,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으로 말씀의 시간을 가진 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니까 또 좋으시죠? 지금은 찬양 예배 시간. 시편 통독은 말씀 예배 시간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검색해서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bide with me,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꽃마리님 신청곡입니다.

25년 전 오늘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쓰러진 그곳은 절망과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해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건설 노동자가 6호 건물 잔해에서 십자가 형체로 교차된 약 5m 높이의 강철 빔을 발견한 건데요.

이 십자가는 참혹한 현장에서 구조와 복구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과 경찰관, 노동자들에게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한때 한 무신론 단체가 공공박물관에 종교적 상징물을 전시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이 강철 빔이 종교적 상징을 넘어 9.11의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유물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판결했죠. 현재 이 십자가는 9.11 추모기념관에 영구 보존돼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라운드 제로의 십자가는 오늘도 이 진리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희망과 위로의 십자가.

조금 전에 전기장판 꺼내셨다는 청취자분에 이어서 렁투님은 차 열선 틀고 출근하신대요. 그리고 텀블러를 두 개 챙기셨대요. 큰 일교차 속에 하나는 얼음물, 하나는 뜨거운 물. 너무너무 부지런하신데요. 지금 흐른 곡은 뜨거운 물이 든 텀블러 쪽의 느낌이었죠. What in love for grace, 은혜 아니면. 그리고 묵상 시간에 이어서 My peace,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들었습니다. 9150 문자 참여하신 분 잘 오셨어요. 저는 73세 할머니인데요. 남편 출근 때문에 6시 조금 지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라디오를 켜는 일이에요. 전 불교 신자인데요. 언제나 좋은 말씀과 음악에 반해 잘 듣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슴 따뜻한 노년으로 살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7228 특별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돌고개님 매일 듣고 있는데 처음으로 참여하신다고 오셨고요. 노을님은 새벽 예배 갔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 30분 슬로우 러닝 하셨대요. 한 발 두 발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 동네 한 바퀴 뛰었습니다.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멀리서 보면 세상이 푸르고 조화롭다. 멀리서 보면 모든 게 풍족하고 갈등이 없어 보인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봐도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배트 미들러의 From a Distance.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에서 2부 이어가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Once it was the blessing.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금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오셨어요. 싱싱이님, 아침마다 달리기 하면서 듣는데 달리기라도 싱싱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침 운동 때마다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 하셨어요. 아이고, 사연을 보낼 줄 몰라 직접 찾아서 보내셨다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참여 방법 안내를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2부는 여러분 듣고 계신 대로 레인보우의 조이 포유 게시판 문자 참여 번호가 달라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죠. 2부는 조이포유 전용 참여 문자 샵 7997이고요. 1부는 이제 음악 FM 문자 참여 번호라서 샵 9390번이거든요. 이 두 가지 번호 다 단문 50원, 장문 그리고 사진 첨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예, 2부 순서 이어가죠.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십자가로 가까이.

사랑하다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오늘 아침. 1765 뒷자리 쓰시는 분은 일본 선교 다녀오셨군요. 선교를 잘 다녀오게 됨에 감사드리고 더 충성하는 일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0님은 운전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인데 오늘 운행에 앞서 잠시 명상에 잠겨봅니다. 새벽 출근길에 제법 쌀쌀함을 느꼈어요. 아롱별님 2부도 함께합니다. 이제 따뜻함이 필요한 계절이에요. 배경음악으로 이 시간에 들으면서 뜨개질하면서 청취해요. 이제 창문도 닫았어요.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신청하셨습니다.

아카펠라로 들으신 아이보리 팰리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이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신비롭기만한 아침이에요. 사랑이님.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오늘 창밖이 유독 화창한 것 같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등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 모두 길을 지나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쳤고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멈추어 도와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저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나에게 누가 이웃인지를 찾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주목하여 시간과 돈을 들여 돕는 이웃이 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260번째 묵상 이렇게 사랑하라

He lead us me. 예수가 거느리시니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이순꿀님께서 Amazing Grace 애청자들의 선호 여가수가 앤 머레이라고 하셨었는데 그거는 여성 애청자들의 주 의견인 것 같고 저와 같이 남정네들은 린다 론스테드도 엄청 좋아합니다. 깊은 울림과 분위기가 남다르다 생각해서요. 미나 진행자 느낌과도 많이 비슷하다고. 예, 아, 저번에도 이 말씀 주셨었죠. 이 린다 론스테드 노래는 아마도 12월 달에 많이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녀가 부른 좋은 캐롤들이 참 많거든요. 그때를 우리 또 기다리죠. 별빛나라님, 아, 병원 검사 잘 다녀오셨죠?

거군요. 검사 결과 다음 주에 나온다고.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요. 제가 그 쾌유라는 기적으로 끝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도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 그러는 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딱 성취가 됐을 때 우리가 기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별빛나라님의 쾌유와 완쾌, 회복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별빛나라님의 완쾌는 당연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함께 잘 이 터널을 통과해보죠. 그리고 유진영 오이님 하루 중에서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시대요. 감사합니다. 엘라 핏제럴드의 포근한 목소리로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듣겠습니다.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카타리나 월드님, 엄마께서 주무시듯 하늘나라 가신 것도 은혜입니다. 자식들 힘들지 않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많이 슬프지만 제 엄마이셔서 감사합니다.

천상에서 아버지와 평온하세요. 예, 카타리나 월드님 댁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위로의 마음 전합니다. 1172번으로 텃밭 가는 길에 농로에서 한 컷 찍었다고, 와, 벼가 부럽게 익어가는 풍경을 사진으로 주신 1172님, 진짜요? 와, 논의 풍경이 벌써 이렇게 누렇게 변했나요? 페스티벌님, 늘 은혜 넘치는 말씀과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1331 문자 쓰시는 분도 새싹 달고 오셨는데 오늘 참 좋은 선곡이었다고 감사해요. 끝곡입니다. 전주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번 한 주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 모두에게 띄우는 곡 Waymaker, 가이 더 보컬 밴드의 찬양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그 경험치들을 통해 알게 된 것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는 삶의 지혜도 많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실패 혹은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 있으실까요? 아프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라면, 아, 제때 쉬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하고요. 또 우리 현대사회를 살면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나면 마음 편히 먹는 한 끼

또 부담 없이 연락할 사람의 소중함도 깨닫게 됩니다. 또 고맙거나 미안한 순간에 그 마음을 전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살면서 깨닫게 됐고요. 이렇게 그동안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작 중요한 게 무언지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보리떡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주말권 진입하는 금요일 좋은 아침. 예, 잘 주무셨나요? 두 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내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대체로 보통은 정말 중요한 것, 그것들을 이제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는데,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지키고 또 누리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치들을 통해서 얻은 교훈, 삶의 지혜. 저는 그 요즘에 그런 걸 좀 느껴요.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 예. 그러니 너무 이렇게 눈치를 보지 말고, 예, 너무 이렇게 얽매인 삶을 살지는 말자. 예.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예. 타인에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너무 남 눈치를 내가 막 먼저 스스로 보고 막 그러지는 말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남 눈치를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같이 이제 마을 동네를 산책을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혼자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크게 말고 작게. 그냥 나만 들을 수 있게.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아, 그러니까 너무 눈치를 보는 게 아이들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 좀 자유함을 얻으면 좋겠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 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 예. 이거를 좀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아, 오늘 많은 분들 오고 계시네요. 아, 이럴 때 기분 너무 좋아. 탁 첫 곡 나가고 나서 게시판을 탁 이렇게 눌러볼 때 팍 사연 참여하신 분들이 쭉 뜨잖아요. 아, 많이 오셨네. 이런 거 확인할 때 DJ는 참 행복해요. 우리 황동현님 샬롬 와주셨고, 고윤희님 출첵합니다. 축복받는 자님도 레이니와 함께 굿모닝 와주셨고요. 오직 주님과 함께님, 또 우리 배상진님 안녕하세요. 어여쁜 자여님도 샬롬. 끄트머리님 반갑습니다. 일하고 퇴근합니다. 나그네님도 와주셨고, 어제 야근 좋으셨나봐요. 고생하셨습니다. 멋쟁이님도 출첵하셨고, 피스토스님 행복한 일만 가득하셔요. 레이니와 함께 와주셨네요. 김선주님, 한이바람님, 푸른동사님 듣기해요. 자작나무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하셨고, 우리 멋쟁이님 최민경님, 오늘이 선물입니다 님도 오셨고, 연차라 일찍 출첵 진이920님, 샘물님도 와주셨고, 현우이모님 좋은 아침, 폴라리스님 지인 만나러 가는 날 샬롬, 사랑님도 와주셨고요. 야베스님, 와, 한 주가 엄청 빠르네요. 출첵 김은혜님도 오셨고, 오직 주님과 함께님, 8426번님 건강검진했는데 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오늘 그 결과 확인하려고 다시 병원에 갑니다. 좋은 결과, 아이고, 정상 수치보다 꽤 높게 나오셨네요. 일시적인 그런 상황이었으면. 네, 오늘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주주맘님, 오직 주님과 함께님, 영은님도 반갑습니다. 5761 걸음째 걷고 있는 중. 아,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또 시원한 공기 맞으면서 걷고 계시고, 이윤호님도 와주셨네. 일산은 구름 1도 없는 파란 하늘, 선선한 바람 불어오고 아침 운동하기 딱 좋네 라고 남기셨고, 다섯사랑맘님, 고3 수시 마감날입니다. 벌써 수시 마감날이에요? 와, 밤새서 원서 접수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 중입니다. 채윤아, 합격의 그날까지 화이팅! 하셨는데, 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이전에 또 수시로 원서를 넣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구나. 예. 화이팅! 우리 향기님도 와주셨고 춥다고 느껴질 정도 멋진 가을 하늘 청량한 공기가 어떤 그 마음까지 씻어주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남기셨고 주님 사랑합니다님 우리 JH리님도 와주셨고 미니미니아님 샬실 들으며 걷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한 바퀴 더. 오케이? 예. 아, 고맙습니다. 그거 아시죠? 레인보우의 같이 걷기 그 기능이 있어서 예, 카운트 되는 거. 그리고 선물 응모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그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이거 다시 또 업데이트 하는 동안에 사연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아, 다 지금 소개를 못 할 것 같고. 예. 잔잔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구선님. 담대한 믿음님은 경희 중앙선 타고 파주 오는데 지하철 의자에 어머나 히터가 가동됐어요. 에어컨 그죠? 우리가 바람 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끝나.

미세먼지가 벌써 이제 히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 있고요. 레인보

좋은 씨앗 영혼의 답 치었고요. 앞서 보이시스 주님은 시원한 바람 전해드렸습니다. 윤미현 님도 와주셨고요. 온유 희망맘님 샬롬. 그렇다면 오늘은 대표님 눈치 안 보고 잘 버텨야지.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강하게 쓰임받아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대표님이나 어떤 그 부장님, 예, 우리가 또 이게 윗 데스크 상사들의 눈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더 챙겨야 한다. 왜냐면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웨이로 그냥 가면 조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예. 대표님 눈치는 조금은 보는 걸로. 예. 살짝. 예. 너무 막 눌릴 정도로 막 그러면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눈치는. 예. 불꽃남자님 출근 중에 차 펑크가 났어요. 긴급 출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름 편안하게 샬씨 듣는 중 흐흐흐 하시면서 일단 사연에 흐흐흐까지 이렇게 웃음까지 남기셔서 어떤 그 긴급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아 저는 지금도 차에 어떤 경고등 같은 게 뜬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고 막 무섭고 마음이 좀 심각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제가 차가 그러면은 일단 펑크가 났지만. 침착하게. 아, 그렇죠. 보험사 확인하고 출동 서비스 부르면 돼요. 예. 1년에 한 3번인가 5번 정도 그 무료죠. 출동 서비스가.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올 봄이었나?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막 공기압이 급속하게 막 줄어드는 거예요. 경고등 막 뜨고 막 좀 많이 겁이 났었는데 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향기나무님 샬롬. 연차 3일 쉬다가 출근하는 길입니다. 샬실 들으면서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남기셨어요. 네. 3일 쉬었다가 출근하는데 오늘이 또 금요일이네. 네. 주말권이네. 너무 좋습니다. 춤추는 구름님 작년 여름 학원 등록하면서 언제 1년이 끝나나 나 잘할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오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수업 마지막 출석입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가긴 하네요. 늘 함께 했지만 특히 1년 동안 아침 동행해 주신 샬씨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또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결전의 날,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성실하게 그 결실을 맺는 날이 이제 다음 주 예.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잘할 겁니다. 닉네임 은총님께서 전 올드 팝송 즐겨 듣는데 그냥 제끼고요. 정훈님 방송에 점점 빠져드네요. 신청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대와여는 아침 우리 애청자신 것 같은데 방송은 저희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는 거 환영해요. 예. 근데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김윤주의 그대와여는 아침이라고 예, 말씀을 하시면 예, 서로 윈윈 예, 서로 좋습니다. 이게 저희는 접속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이게 사연도 너무 감사하고 은총님 예, 신청하신 곡 이재혁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훈제 계란 프로젝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였고요. 만나월십 시온성과 같은 교회 좋은 시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재혁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은총님의 신청곡까지 네 곡을 이어서 쭉 전해드렸습니다. 세라별님 어머 깜놀. 지금 제 차가 딱 그렇거든요. 경고등 떠서 카센터 어딨나 그것부터 생각했는데 보험회사 출동도 가능한 거였군요. 처음 알았어요 라고 넘기셨는데 그 이 보험 그 출동 서비스가 해당되는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를테면 이제 타이어 펑크라든지 혹은 이제 갑자기 기름이 다 떨어져서 멈춘 상황 그때 아마 긴급 주유가 가능할 거예요. 뭐 조금이긴 소량이긴 하지만 예, 근처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는 정도는 이렇게 긴급 출동 서비스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요 두 가지 정도? 예. 아름다운 한때님, 저는 어제 너무나 큰 깨달음을 느꼈어요. 급 화장실 공사로 인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했는데 엘리베이터 타며 만난 주민께 선생님 이거 좀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했더니 아우 너무 시끄러워서 나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있죠. 너무 놀랐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공사인데 너무 야속하면서 과거에 저도 이런 거 귀찮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잘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왔어요. 우리 서로서로 도움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면전에서 그 엘리베이터 좁은 공간에서, 아우, 난 시끄러워서 못해요. 이거는 좀 야박하긴 하셨다. 예. 이웃, 그래도 같은 동사는 주민인데, 아. 그리고 또 교훈도 얻으셨는데, 맞아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예. 나에게 닥칠 미래는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 지금, 감사하고, 그죠? 감사하고, 또, 내 주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럼 돕고, 섬기고. 왜냐면 또 심은 대로 언젠가는 또 거두는 법이니까, 내가 흘려보낸 그 사랑, 그 섬김 도움이 언젠가 나에게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 말하는 황금률인 거잖아요. 아유, 아무튼 그 주민 좀 심하셨다. 예. 아유, 참. 그래요. 우리 토토로님께서 양쪽 창을 다 여니 찬 바람이 불어오네요. 이제는 어우 추워 이 소리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독일로 지난주에 교환학생 떠난 아이와 영상통화했습니다. 처음 보낼 땐 걱정이 많았는데 혼자 밥도 해먹고 장도 보고 잘 지내고 있네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경험하고 여행도 하고 견문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효린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염려하지 말고 화이팅이다. 엄마 아빠가 응원해. 라고 또 남기셨고요. 닉네임 달다님, 아침 공기 선선해서 이 곡이 떠올랐어요. 오벳 아침 연습실 가는 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신청할게요. 청하신 곡 준비했고요. 예쁜 선생님께서 우리 칠여전도에 특송이 있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특송 연습곡 나 주의 믿음 갖고 신청할게요. 물된 동산 칠여전도에 화이팅 남기셔서 요 곡도 이어서 나눕니다. 먼저 오벳 연습실 가는 길.

호산나 싱어즈, 나 비록 약하나,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예쁜 선생님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오벳 아침 연습실 가는 길, 달다님 잘 들으셨죠? 1부 마지막 곡은 예향 기획 프로젝트 음반 중에서 어찌하여야 전합니다.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하루를 주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에 원하시는 그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편한 곳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필요가 있는 그곳을 찾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보이는 분신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